0: 하고 보내주신 것 같고요. 우리 0456번님께서는 목사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저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히 감동입니다. 너무 힘이 됩니다.
2: 아멘.
0: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히가 조금 더 뭔가 긴장감 있게 느껴졌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네. 5226번님께서는 교수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2: 전 대개부터 배에 힘주고 준비하며 부르다가 영원히에서 어머,
0: 와.
2: 너무 디테일하시네요.
0: 네.
2: 거의 지휘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 만큼.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조금 사담을 나눌 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울고 뜯고 이렇게 파헤치면서 설명을 한 다음에 네. 조금 정석으로 불러줘서 막상 따라하기가 조금 뭐랄까 이렇게 다 같이 틀려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역할이 접니다.
0: 저예요.
2: 네. 네, 네. 그 역할이 저이고 제대로 부르시는 분은 목사님 한 분 그리고 저는 악기가 제 목소리이기 때문에 악기 잡았을 때 살짝 괜찮은 그런 느낌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셔도 상관없다고 거듭 말씀드려봅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각자의 느낌을 부여하는 것이라서 너무나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이쯤에서 이제 다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0: 네.
2: 박자가 몇 군데서 바뀌는지 우리가 겹세로 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무언가 나에게 가장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박자와 가사가 있으시거든. 그 부분은 정말 배에 힘 주시고 작은 소리에서부터 큰 소리로 빵 띄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나요, 목사님?
1: 네.
2: 네,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할까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찬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좋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네. 부분에
2: 네.
0: 악에서 구원이 네. 그렇게 부르는 건지 처음 알았거든요. 이 부분 그냥 아무런 반주 없이 한 번만 좀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1: 시험에 들게 마시고
2: 시험에 네. 들게 마시고 이 부분 네.
1: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0: 감사합니다. 악에서 구원. 저는 이렇게 부르는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오늘.
2: 왜냐하면 네.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하은 PD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보다
0: 네.
2: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마치 오페라를 대하는 느낌으로
0: 그러네요.
2: 목사님이 해주시잖아요. 이게 가사에 힘이 실리는 게 그런 강세인 거거든요. 여러분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0: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 이제 지금부터 처음부터 불러볼 텐데 혹시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혹시 궁금하시거나
2: 네네.
0: 네, 박자가 이게 맞는지 좀 알쏭달쏭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를 주셔도
2: 네네.
0: 저희가 네, 한번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자,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처음부터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2: 네.

아멘. 이렇게 함께 불러봤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와,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 부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정말 마지막에 함께 부르면서, 그 부르는 걸또 들으시면서 악기 연주도 해주셨는데,

0: 좀 어떠셨어요? 저희가 맞게 불렀나요?
1: 저는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선율 우선으로 악기를 보고 어디에서 내가 강세를 주고 싶을까도 사실 그 선율에서 받는 느낌으로 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가사가 이렇게 중요했구나. 이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비단 클래식 악보에서뿐만 아니라 찬송가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많았구나.
0: 네.
1: 요즘 정말 오감 찬송가를 통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0: 네.
1: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하게는 그쵸? 한번 네. 해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는 시간입니다.
0: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우리 목사님께서도 함께 부르시면서 방금 전 우리 오들돌 6번님 찬송가 배우면서 콘서트도 감상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1: 감사합니다.
0: 아마 파라리 목사님 덕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좀 약간 네. 네, 어떻게 평소에 부르시던과 좀 비슷한가요?
2: 네, 뭐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오랜만에 이 찬양을 대했는데도 영원히를 부르고 모두가 다 무사히 살아 있었다.
0: 얼마나 긴장하고 오신 네. 거예요. 그렇군요. 네.
1: 제가 앞으로 찬송가 선곡할 때 고음을 고려해야 할까라고 잠깐 생각했지만
0: 네.
1: 제가 그 부분에서 악기를 들고 절로 도망을 가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네, 제가 고려는 하겠으나.
2: 네, 교수님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0: 예. 저희 잠시 찬양 듣고 오면서
1: 네.
0: 이 시간 원만한 합의를 좀 이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저희 CCM으로 준비를 했는데 터미 워커의 찬양입니다. The Lord's Prayer. 네, 약간은 다른, 네, 또 다른 그런 음색으로 네, 함께 감상해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오감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네, 주기도송이라고도 하죠. 오늘 함께 했는데 정말 그냥 습관적으로 불렀다란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보를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볼 생각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아, 오늘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 하고 좀 이렇게 깨달음을 좀 얻었던 순간이었던
1: 감사합니다.
0: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우리 3609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우리 교수님 한번 읽어주시죠.
1: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찬송을 드려지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시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두들 6번님 너무너무 또 애청해 주시는 분이신데 길게도 문자를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아침 방송 코너 중 일주일 내내 뭘 하실까 가장 궁금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오감 찬송가 오센워십 분들과의 함께하는 이 시간입니다. 총괄 지휘하시는 임소희 교수님, 직접 노래로 애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여주시는 곽충민 목사님, 호흡처럼 드러나지 않아도 꼭 필요한 반주 전송은 자매님, 모든 제작 진행하시는 김하은 PD님 모두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사실 저희가 알진 못하지만 네, 분명히 함께 하시고 계실 거란 믿음이 있다 보니까 더 풍성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또 아쉽게 모두를 또 보내드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소감 각 모든 분들께 좀 여쭙고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목사님 먼저 좀 어떠셨는지.
2: 네, 주기도문의 내용 가사를 또 이해하면서 또 우리가 곡을 배우면서 다음에 또 우리 찬송을 부를 때에는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찬송을 부르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교수님이 앞으로 뭐 어떤 곡을 갖고 오셔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1: 아멘.
2: 또 의지하고 이 아침에도 또 기쁜 마음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목사님께서 또 잘 받침해 주셔서 잘 부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은 좀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릴게요.
1: 오늘 여러분께 제가 주제 단어로 변박이라는 걸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변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상황에서 적응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산을 꼭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낮은 산을 넘고 나면 하나님 그 다음 산은 괜찮습니다 라고 늘 기도를 하거든요. 그만 넘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도 더 높은 산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변박의 묘미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지 못한 곳에 강세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저 같은 연주자들은 변박을 조금 깊이 합니다. 좀 어렵고요.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액센트를 기대하는 삶을 누리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0: 아멘, 아멘. 하나의 찬송가로 우리가 각자의 그런 감상을 누리지만 결국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모두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감 찬송가는 여기서 이제 맺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강동꿈의교회 곽충민 목사님, 울산대 음악대 임소희 교수님, 그리고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까지 우리 오센워십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크룩스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늘 오감 찬송가를 통해서 저희가 정말 습관처럼 불러봤던 찬송가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불렀는데 문득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어떠한 언어의 화려함보다

되는 거예요.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당도하고 그 은혜에 내가 화답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고 충성을 열심히 다 했는데 왜 자극이 안 됐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는 것에 대해서 감지하지 않았어. 하나님 없이 열심히 했어. 율법을 지켰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어. 그런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들려졌기 때문에 종교가 되는 거예요. 레이마의 말씀으로 곧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내게 주시고자 하신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내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새김질되어서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당부해서 생각나고 깨달은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것인데 그 재현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좁은 문 협착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가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좁고 협착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러면 주님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있는가? 주님과 대화하며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니까 내가 이 일을 열심히 꼭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렸는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어가며 옳든지 그렇든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언행샘사 말하는 것에 행동하는 것에 내게 습관화되어진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들이 지금 있는 것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은 나는 들림받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아멘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분위기를 따르지 말고 정직하게 내가 아니라면 내가 믿는 믿음의 확신이 속은 것이라면 어디서 속았을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서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되었을까? 한마디로 성령의 소리가 들려져야 되고 들려진 대로 좁은 문 도착한 길을 매일마다 결단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써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일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믿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16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만저만한 불평을 하며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기 생각을 막 내놓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믿었대. 잘했죠. 그런데 모세를 믿었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다는 거죠. 현대교회에 우리는 주의 종 목회자를 믿어서는 안 돼. 아멘. 목회자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공급하시는 통로로는 인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가 믿음의 대상은 안 돼. 그래서 이 포인트가 어그러지면 주님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믿음이 꺾이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과의 관계 속에서 표면화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성도는 목회자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목회자는 부족해, 연약해. 그러니까 때로는 목회자의 부족함을 자기가 지는 목회자의 군장을 함께 져주는 장로, 권사, 집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바로 지고 협착한 길, 내가 볼 때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인정할 만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지만 믿음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해야 하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그 길을 가는 증거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며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 기름부음 받았지만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는 광야에서 숨어 도망자가 되었고 원치 않게 건달두목이 되어서 그렇게 지냈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장인에게서 장던짐을 받으며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우리가 그냥 다윗의 이야기니까 읽어버리고 만 것이지만 장인의 그러한 태도를 자기에게 아내로 주었던 딸을 남에게 다시 보내는 장인의 그런 모습 아내를 빼앗기는 삶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정말로 경험되어진다면 얼마나 진지한 얘기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야곱의 면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던 하나님에게 독특하게 인정을 받았던 정점 그 정점을 찍었던 그 야곱도 인생에 아들들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해석하는 나만의 해석으로 해석을 해버려서 아들들이 죽었다, 포로되었다 여러 해석을 하며 낙심을 하며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이 다윗과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눈물로 지를 부르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달고도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는 부유해졌습니다. 나는 건강했습니다. 나는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지원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삶으로 드리는 삶 중에는 이 중에도 조각조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 못 박히는 여러분은 그 십자가가 되지도 말고 남의 십자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십자가 짊어지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각오하고 있어야 돼. 정말 성숙한 성도는 이 생각에 다다라야 돼. 장성한 후에는 어릴 적 일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야. 이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감춰진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과 내가 이 십자가 뭐냐 내가 고생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내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통할 수 있는 주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주님의 생애를 삶으로 살아들여 제사가 뭐야? 모리아산에서 제물 드렸을 때 그 제단에서 뛰어낼 수 있었지만 뛰어내지 않은 것 같이 제물 되는 거지. 기꺼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 삼으며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즐거움이 없어요. 이 땅에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 땅에 유명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에 유명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 땅의 부유함 때문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 땅의 건강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 자랑할 것, 소망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부유와 건강과 유명함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거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뿐이요 주님 만나는 그날에는 다 없어지는 것 나는 주님 만날 날만 희망합니다. 이거 감사하죠. 여러분 율법 지켜

해야 돼, 기도도 해야 돼, 충성도 잘해야 돼, 질서도 있어야 돼, 이거 다 무시하란 얘기 아니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를 만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서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와 동일성을 느끼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거죠. 동일성이 되지 못하면 십자가 질 수도 없고, 잘 하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와 문명은 하나님의 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조금만 협착한 게 다수결에 의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길, 주님만 인정하는 길. 주님이 왜 그리워요? 주님만 아시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도 나만 몰라줘.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를 몰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그립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이 있다고 하지만 이건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기쁨이죠. 그러나 나는 이것보다 초월해서 주님과 하나 됨을 인해서 안도합니다. 할수 있다면 그 사람의 확신은 주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에 가깝지 않겠는가? 감정적이지 아니하고 이성적이지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시어 동행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임재하신다. 내가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사람. 듣고 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계십니까? 나는 예배 시간을 잘 지켰거든요. 나는 꼬박꼬박 모범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이 외식되고 거짓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거짓되다는 사실이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고 발견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 마음의 원죄의 상태를 나는 벗어날 그날을 사모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와도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안심이 돼. 그런데 대화가 많았는데 나는 예수를 증거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뭘 알아요? 겉으로는 예수 얘기했는데 다치 자랑이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겉으로 말하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부유하게 하셨고 건강하셨고 내 자녀들을 참 아름답게 하셔서 간증을 해서 그러면 아이고 겉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속으로는 다치 자랑이네.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 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차원이 높아야 되거든요. 오히려 자랑을 하지 않고 내가 뭘요? 제가 어느 사람을 볼때 인상 깊은 모습이 있죠. 제가 그럴 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공존해 있어야 된다. 사랑은 인내하며 참으며 자랑치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넘쳤는데 내가 말이 많으면 많이 호소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많은 중에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 마음의 밭에서 올라오는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경건한 소리들 많이 있지만 가다 맛이 훌쩍 튀어나오는 가라지 같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묻어나오는 내 자랑.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성숙해져 가는 사람, 기질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사람은 주님이 말하겠음을 따라 말하는

0: 절제되어지고 관리되어진 말들, 그 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령함이 있지만 신령함 이전에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거든요. 본질을 따라서 죄성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내 입을 꽉 다물게 해주시고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나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셨으니 나도 모르게 내 자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나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 자랑한다는 그 자랑 옆에 나를 갖다 끼워넣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날마다 깨어지고 녹아서고 부서지고 산재무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어서 사는 것,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인내하며 참으며 바라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하시더니 소멸시키지 말라 하시더니 근심도 아니요 소멸도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레마의 말씀을 자주 말씀하시는 사람이 되기까지 나는 잠잡아요. 마음의 수시 격동하는 것 이것도 절제되어지고 관리되어지며 쉬 기뻐하고 쉬 슬퍼하는 이 일비가 넘나드는 이것이 절제되어지고 점령되어서 성령이 느끼시는 기쁨에 성령이 탄식하시는 슬픔에 나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기뻐하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볼때 마음이 기뻐요. 이건 내 마음의 원죄성으로는 없는데 왜 그런 마음이 있죠? 주님께서 그게 내 마음이지 네 마음이겠냐? 내지는 네가 나를 기뻐하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네가 느끼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뻐합니다. 일체성. 주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조급하며 부정하며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관리하셔서 컨트롤해 주시는 마음과 벌어진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컨트롤해 주실 수 있는 여분이 없는 거예요.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탈락이야. 원죄가 있어서 신령함을 뚫고 나오는 가라지처럼 조급하며 사나우며 원망하며 분을 풀지 아니하며 이게 다 내가 있는 거거든요. 가라지가 나와서 미워하기를 마음에 사모함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가다무지 툭툭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원망은 없어야 돼. 여러분이 아주 결심을 해야 돼. 나는 들린 바를 믿음을 여기에서 점검하리라. 온 세상이 아우성치는 그날에 나는 너를 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들린 받을 수 있는 믿음, 오늘 여러분들의 성품 가운데서 증명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된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울주군 솔밭 이 길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7국에 3388번 052-237-3388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어제 소망의 기도 시간에 출연하셨던 강석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부 이야기를 만천하에 자랑하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세요? 여쭤봤더니 뜻밖에도 첫날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결혼하고 첫날밤에 성령님의 감동이 와서 두 분이 거꾸로 누워 자기로 하셨대요. 목사님은 사모님의 발을 보고 눕고 사모님은 목사님의 발을 보며 누운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이 사모님의 발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셨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그날 밤 목사님은 평생 이 사람을 섬기며 살아야겠다 다짐하시며 밤새 우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자꾸 더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더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래도록 행복한 부부들을 보면요. 누가 더 받느냐보다 누가 더 섬기느냐를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부부의 날,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 더 배려하는 마음, 더 섬기려는 사랑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그 작은 사랑, 섬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담길 줄 믿습니다.

손경민, 진아가 부른 주의 가정 찬양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중 21일, 네, 둘이서 하나 되는 의미를 담은 부부의 날입니다. 자, 한 번씩 더 남편의 얼굴, 아내의 얼굴, 사랑스런 눈길로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자, 강 목사님의 첫날 밤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요, 거창한 이벤트보다 섬김으로, 작은 섬김으로 오래 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요. 자, 배우자의 발을 보면서 내가 이 발을 붙잡고 평생 이 사람을 위해서 섬기며 살리라 다짐했던 그 목사님의 마음을 들으면서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먼저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섬긴다는 거, 뭐, 거창하게 섬기는 거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도 그런 섬김들이 가능하죠. 오늘 피곤했지? 수고 많았어. 이렇게 한마디 건네는 것. 또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주기. 그리고 웃어주는 것. 괜히 어깨 한번 주물러주는 것. 이런 것들 다 포함이요. 우리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각해보면 가장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더 섬겨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부부 사이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가족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조금 더 배려하고 더 섬기고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그곳에 또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루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섬김 하나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닮아가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들 기다리고 있어요. 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힘찬 라디오 사연 참여 게시판에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들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요, 메시지 참여하기로 사연 참여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란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의 오프닝, 네, 말씀 카드 이미지와 함께 올라가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이미지 꾹 눌러서 저장하시고, 오래오래 이 섬김에 대해서 또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은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리고 줄라이 프로젝트의 사랑은 언제나 두 곡의 찬양 같이 했습니다. 5832번님이요. 저는 남편의 이런 점이 때때로 감동을 줍니다. 남편이 새벽같이 일 나가면서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걸 보고 괜히 마음이 찡할 때가 있어요. 큰 건 아닌데 그런 작은 섬김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요. 작은 섬김들이 쌓여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한 번 더 먼저 해주고 내가 더 수고로이 움직이는 거 그런 섬김과 배려들이 또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6488번님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 뵈러 가는 길에 또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사랑은 결국 돌보고 기다려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처럼 또 예수님 닮은 섬김 실천하며 살고 싶다고 주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뻐해 주시리라고 생각해요. 1574번님 아내가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있어요.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해주는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미정아 사랑해. 그래요. 이 도시락 날마다 또 싸주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합니다. 그 사랑과 정성, 섬김. 네, 우리 남편에게 내가 계속 집밥을 먹이리라 라는 그 사명으로 감당하는 아내분도 너무 멋지고 또 이렇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도 표현하는 것도 그걸 알아채고 표현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네, 아름답네요.

방송가족 모두 모두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라고 1455번님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1344번님도요. 늘 감사한 주님. 오늘도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힘내시라고 파이팅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4627번님은요. 아멘 주시면서 저는 이제 섬길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셔서요. 얼마 전 80세, 90세 넘으신 권사님들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공원 가서 사진도 찍고 너무 좋은 시간 보냈어요. 라면서 사진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꽃보다 아름다운 서울 참빛 노 권사님이셨어요. 사랑합니다. 와, 이 할머니들. 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섬기셨네요. 네, 식사 대접도 하시고 추억도 만들어주시고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그래요. 우리 부모님 같으신, 다 엄마 같으신 이 노 권사님들 모시고 섬김의 모습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오늘은 좀 울적하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피디님 목소리가 너무 귀에 꼭꼭 박혀서 그런가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진다고 4420번님 고맙습니다. 9950번님도요.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하루 되기를 원해요. 라면서 주님의 선하심 신청해 주셨네요. 네, 오늘 주님 손잡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 우리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 섬김의 실천으로 예수님 따라가면 좋겠어요.

네, 기프티드 찬양으로 주님의 선하심 같이 찬양했습니다. 오늘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부부의 날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섬김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사랑은 누가 더 많이 받느냐보다 누가 더 예수님을 닮아 섬기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기셨죠.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우리도 예수님 따라 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누군가를 따뜻하게 세워주고 배려하며 먼저 손 내밀고 섬기는 하루 되시기를 바래요.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연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10년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

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비전교회 윤재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비전교회 윤재덕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다른 친구에게 전해줄 때 뭐라고 하시면서 전해주시나요? 친구야, 친구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죽었단다,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보다 이렇게 말하죠. 친구야, 친구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대. 아니면 친구야, 친구 아버지가 말이야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나셨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표현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죠. 소천하셨다, 별세하셨다, 돌아가셨다, 세상을 떠나셨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씁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왜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왔다는 것입니다. 왔던 곳이,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왔던 곳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왔던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갔다는 말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로 돌아갔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돌아가긴 했는데 막연하게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죽는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람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고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 황제는 늙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았지만 그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 최희준 씨는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가수 최희준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름이 흘러가다 떠돌다 가는 길이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최희준 씨는 인생은 나그네까지는 표현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문제는 나그네 인생은

구름이 흘러가듯이 떠돌아가는 길이라고만 했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를 말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 가사처럼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게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면 안 됩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후회합니다. 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돌아갈 목적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를 모르면 포류합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도 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보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침반이 고장나버릴 경우에 목적지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때 그 배는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고 방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찾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과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나그네요, 여행객과 같습니다.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짐을 싸서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가방을 챙겨 타는 것이고 숙소가 바뀔 때도 짐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기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요, 여행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로 왔지만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그가 가는 종착지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멸망받아 지옥 가야 될 인생에게 하나님의 품인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할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나의 선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못 가요.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나는 못 가요고 억지 부릴 사람은

0: 아무도 없습니다. 억지 부릴 수도 없고 억지 부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르시면 두 손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를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서 눈을 뜨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돌아가셨다 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 저 천국입니다. 죽음 이후 천국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거나 상담하길 원하시는 분,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필요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당신을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교통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서유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교통방송을 위해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전에 꽃가게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손님이 좀 덜 핀 꽃으로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활짝 핀 꽃이 예쁘지 않나? 이미 밑둥 잘린 꽃다발들인데 왜 굳이 덜 핀 꽃을 찾으실까 궁금해서 사장님께 따로 살짝 물어보니까요.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병에 물만 잘 채워두면 집에 가서 훨씬 더 활짝 피거든요. 아직 덜 피었기에 선택된 꽃다발처럼 어쩌면 우리도 아직은 덜 핀 그런 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담겨 있다면 결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은혜를 채워가시며 아직 피지 않은 봉오리 같은 순간조차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내 주십니다. 그러기에 아직 피지 않은 봉오리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시선 속에서라면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오늘은 울산우리교회 김영익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만에 그렇죠. 방송에서 뵙습니다.
1: 예. 굉장히 오랜만이지만 또 예. 얼마 전에 방금 본 것처럼
0: 그렇죠. 네.
1: 너무너무 빨라요.
0: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그간 좀 잘 지내고 계셨어요?
1: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네. 이 시간 저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말씀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아멘. 예. 아멘. 오늘도 인사 말씀에서부터 정말 은혜가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오늘 소망이기도 함께 하게 돼서 저도 참 기쁜데요. 네. 가장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 아마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위에서 축복해 주심으로 기도해 주심으로 이 시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이 아멘. 이 시간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의 마음이 불가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소원의 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도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소망의 기도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

0: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함께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울산 우리교회 김영익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한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요,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요, 저희 극동방송 중보 기도팀들에게 전달돼서 함께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응답될 때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많이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약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익명으로 요청도 가능하십니다. 기도 제목 적으실 때 맨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한 곡 함께 듣고 이어갈게요. 지선 전도사님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아멘. 주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항상 도우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첫 번째 기도 사연은 어제 사실 요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했던 네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3908번님. 우리 어머니 정말 73세 처음으로 교회 다니시다가 부부싸움 때문에 지금 교회 다니지 않고 계십니다. 하루속히 다시 교회 다니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 가정도 다시금 행복한 가정이 되길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황장애가 있어요. 치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저것 모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기도 제목을 저희가 받아본 지가 꽤 되었습니다.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네. 기억하시죠, 목사님?
1: 네, 그렇죠. 네,
0: 얼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때가 언제 올지 참 그렇습니다.
1: 그렇죠. 반드시 응답 때가 있는데 네. 주님만이 아시고 인내로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908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출석했습니다. 교회 잘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 싸움으로 인해서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된 입장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 어머님의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 속히 다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교회 다니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호주로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자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안타깝지만 공황장애로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약속하신 대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공황장애뿐 아니라 더 큰 아픔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나를 3908님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0: 아멘.
1: 귀한 3908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치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3908번님 어머님의 영혼 위에서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분명히 때는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때가 올 때까지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이 신랑을 위한 아내들의 기도 제목을 네, 보내주셨는데 두 분의 기도 제목 함께 소개할게요. 915번님, 저희 남편의 건강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요즘 부쩍 많이 피곤해하고 오랜 감기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든 일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9507번님께서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기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이잖아요. 신랑이 제 옆에 있어줌에 감사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의 가정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랑의 월급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미리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한 번 기도 제목 써주시는데 감사가 몇 번이나
1: 그렇죠.
0: 들어가는지.
1: 하나님 사랑하시고
0: 믿음입니다.
1: 응답하실 네. 밖에 없어요.
0: 아멘. 네.
1: 그리고 이 두 가정 따끈따끈한 부부의 사랑, 가정의 그 향기랄까요? 정말 물씬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아, 네.
1: 정말 기도 제목대로 이 감기,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0: 아멘.
1: 똑같아요.
0: 맞습니다.
1: 우리는 어려워하지만 말기암이 어떻고 불치병이 하나님 보실 때 감기보다 더 이하로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또 우리 9507님 부부의 날 21일 둘이 만나서 하나로. 그죠?
0: 맞네요.
1: 참, 예, 너무나 기도 제목이 예뻐요.
0: 네.
1: 예쁘고 감사가 넘치니 기도 제목대로 앞으로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줄 믿습니다.
0: 아, 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9215님 남편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 네.
1: 너무 열심히 생활하시는 남편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또 감기가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치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 은혜로 으름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는 약을 통해서도 반드시 건강한 몸으로

0: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 네.
0: 907님 하나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1: 아, 네.
0: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두 명이 하나가 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두 명이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드리는 귀한 부부인 줄 믿습니다.
1: 아, 네.
0: 하나님 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1: 아, 네.
0: 하나님 원하옵기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 기도 제목대로 감사가 넘치며 감사가 꼬리 우리의 꼬리를 무는 귀한 복된 가정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고민이 있습니다. 신랑분 월급 정상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부하기가 내게 있고 하나님 앞지어 모든 부귀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1: 주여.
0: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미리 보면서 하나님 응답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줄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한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들의 기도 함께 중보했습니다. 문득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 네. 하나님께서 하나로 합치신 것을
0: 그렇죠.
1: 사람이 둘로 나눌 수 못한다.
0: 네,
1: 네, 라고 하셨는데 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친 것을 사람의 힘으로 나누지 못하는
0: 그렇죠.
1: 것처럼
0: 예.
1: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0: 예.
1: 네, 분명히 사람의 어떠함으로
0: 그렇죠.
1: 해치지 못할 거라고
0: 예.
1: 생각합니다.
0: 예비한 때. 우리 김PD님도 예비한 때.
1: 아멘.
0: 결코 둘을 나누지 못합니다.
1: 맞습니다.
0: 할렐루야.
1: 네, 우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 동일한 그런 은혜가 네, 하나님의 그 정해진 때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따님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8532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작년 6월쯤에 찾아온 심한 이명과 불면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사실 이명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드론으로 촬영도 하시고 영상 편집을 취미생활로 하시던 아주 짱짱하시던 아빠셨는데 지금은 말씀을 붙잡고 종일 집에서만 생활을 하면서 집 앞 산책도 어려울 정도로 기력이 떨어지셨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희 친정엄마도 우울감으로 힘들어하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사실 부모님께서 점점 이 좀 약해져 가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픈 일인데
0: 그렇죠. 네.
1: 좀 갑작스럽게 네. 이렇게 되시면 얼마나 좀 마음이 불안하시기도 네. 하실까 싶고요.
0: 진정
1: 그렇습니다.
0: 아버지니까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신데
1: 네.
0: 이명 참 어지럽고 힘들거든요.
1: 네.
0: 또 불면증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딸의 믿음과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1: 아멘.
0: 기도 제목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우리 부모님이 영육강근으로 하루하루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8532님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특히 친정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년 6월쯤에 찾아온 심한 이명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이 이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8532님을 사랑하시고 친정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전에 그렇게 취미를 즐기던 드론으로 촬영도 하고 영상 편집도 했던 그 취밀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짱짱한 정말 짱짱한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지금도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아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력이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있게 힘나게 신나게 정말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것을 지켜보는 친정 어머니 마음도 너무나 마음이 묶은 줄 압니다.
1: 아멘.
0: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우울감이 변해서 찬양 감사가 되게 하시고 춤이 되며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아버지와 또 어머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원래 가족이 아프면 또 마음이 덩달아 무너지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간호하시는 분들도 참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요. 우리 어머니께서도 지금 우울감을

0: 힘들어
1: 그죠.
0: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따님께서 좀잘또 챙겨주시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님도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 가족분들 주님 안에서 힘내셔서 지금 이 시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네, 저희 극동방송에서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오늘 울산우리교회 김영익 목사님께서 함께 뜨겁게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어플을 통해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 한곡더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0: 아멘. 우리의 힘되신 여호와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의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우리 1091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3급 장애가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서 생활비를 벌어서 50대 백수 아들과 사는 지금 78되신 남자분 이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 폰만 보면서 또 밥도 차려줘야 먹는 아들을 깨워주셔서 집사님의 근심과 눈물을 닦아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답답하실 것
1: 그죠.
0: 같다 이런 생각이
1: 답답하고,
0: 들고 아드님이 왜
1: 답답하기도
0: 그러실까요?
1: 하고.
0: 네, 뭔가 상처가 있으시거나 사회생활을 하시기 어려운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힘내서 살고 계신 만큼 아드님도 좀 이렇게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쵸, 목사님? 네.
1: 장급 장애가 있다 했죠. 그죠?
0: 예.
1: 있는

0: 근데 이제 생활비를 이렇게 이제 벌어서 50대 백수 아들과 사는 70대 남자분인데 마음이
1: 네.
0: 상당히 이렇게 상하고 안타깝고 아프고 그걸 또 아시고 1091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너무
1: 네.
0: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그죠?
1: 네.
0: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1: 아멘.
0: 변하여 찬양 기도의 제목이 될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1091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7, 8세 남자분 이집사님 이렇게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하나님 더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급
1: 아멘.
0: 장애가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서 생활비를 벌어서 50대 백수 아들과 사는 이 아름다운 이집사님 하나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안타깝습니다. 폰만 보고 있는 그 아들을 볼 때에 정말 눈물이 그냥 흐르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비록
1: 아멘.
0: 일이 없어서 이렇게 집에서 폰만 보고 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1: 아멘.
0: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1: 아멘.
0: 비록 근심이고 지금은 비록 눈물 흘리지만 그 눈물이 변해서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1: 아멘.
0: 근심이 변해서 주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1: 아멘.
0: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그 뜻이 고스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1: 아멘.
0: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집사님, 정말 아버지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길
0: 그렇죠.
1: 바랍니다. 네,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식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0: 그렇죠.
1: 있기에 저희도 손길을 보탤 수 있는데, 우리 1091번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김미경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희 남편이 병원 진료를 좀 받았는데, 진료 결과 턱뼈가 깨졌다고 합니다. 지금 5월 26일에 병원 CT 예약이 되어 있는데요. 병원 진료와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깨끗하게 낫게 하소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턱뼈가 깨졌으면 일상생활이 거의 힘드실
0: 그죠. 예.
1: 건데.
0: 얼마나 아플까요, 또.
1: 어우, 어떡해요, 목사님. 이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치유가 좀 이렇게 많이,
0: 시간이 그죠.
1: 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네, 또 기도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가족분들이 근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목사님 위로의 말씀과 기도를 좀 부탁드리도록
0: 우리 김미경
1: 하겠습니다.
0: 성도님, 이렇게 턱뼈 깨졌다고 하는 걸 발견한 은혜가 또 주님께 주신 줄 믿습니다. 잘
1: 아멘.
0: 발견했으니 또 5월 26일 날 CT 예약이 돼 있는데 또그 CT 촬영과 그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 손잡아 주시고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1: 아멘.
0: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경 성도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남편분을
1: 아멘.
0: 위해서 기도합니다.
1: 주여.
0: 하나님, 원하지 않는 턱뼈가 지금 골절이 되어서 깨져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1: 아멘.
0: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붙잡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1: 아멘.
0: 주시옵소서. 은혜로
1: 아멘.
0: 5월 26일 병원 CT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그 정확한 진단이 나오게 하시고 정확한
1: 아멘.
0: 처방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1: 아멘.
0: 치료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깨끗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1: 아멘.
0: 일조차도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주여.
0: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병원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김미경 성도님과 남편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줄
1: 아멘.
0: 믿고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남편분과 또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잘 다녀오시고 별일 없으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때까지 가족분들이 좀또잘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들은 익명으로 신청을 해주신 분들이십니다. 한 분이 5월 29일에 행복주택 발표가 마지막으로 납니다. 최종 선정이 잘 되어서 좋은 거주지 마련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목사님, 맞아요. 사실 이게 그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제
0: 그죠.
1: 진행하는, 네, 그런 또 이제 그런 정책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신청자가 워낙 그렇죠.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불안감 반,

0: 기대감 반 이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손을 가지고 기도로 또 이렇게 도전했다면 도전?
0: 아멘.
1: 하나님 뜻 가운데 행복주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익명의 성도님, 이렇게 행복주택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5월 29일 날 발표를 하는데 하나님 원하옵기는 최종적으로 잘 선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익명의 성도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행복주택 발표를 통해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셨군요.
0: 아멘.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거주지를 통해서 그 가정이 더욱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0: 아멘.
1: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0: 아멘.
1: 예배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끌어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행복주택 발표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익명의 성도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합력해서 선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될 줄 믿고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의 사력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네, 우리 익명의 성도님 좋은 소식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런 소식이 또 들려오시면 저희 통해서 알려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익명의 또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일 친한 친구의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친정엄마의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공황장애 마음이 좀 아프신 그런 상태이신 것 같기도 한데 어머니로부터 좀 뭔가 자유롭지 않은 어머니한테 약간의 좀 뭐랄까요 좀 건전하지 않은
1: 네,
0: 네 건강하지 않은 그런 영향을 받고 계시는 상황이구나 싶습니다.
1: 네.
0: 수측하건대
1: 공황장애를 네. 보면 참 힘들어하더라고요. 보니 우리 주변에도 보니까 그런
0: 그쵸?
1: 분이 있어서
0: 네.
1: 기도했는데 교회에 와야 되는데 교회 오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대요.
0: 왜죠?
1: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에 이제 진단을 받고 그만큼 우리 보면 계단 내려와도 계단이 무너지는 듯한 정말 이렇게 육교를 건너지 못하는 듯한
0: 네.
1: 잘 있는데 막 지붕이 무너지는 것 같은
0: 얼마나
1: 힘들겠어요. 네, 공포감에 시달리고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0: 네.
1: 또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그분 이렇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께 부탁을 하니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거든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0: 할렐루야.
1: 제가 익명의 성도님 제일 친한 친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죠? 그 친구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0: 맞아요.
1: 그죠?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이 공황장애도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익명의 성도님 제일 친한 친구 가장 소중한 친구 하지만 지금 공황장애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당하지 않고 겪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0: 아멘.
1: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익명의 친구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이렇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공황장애는 물러갈지어다.
0: 아멘.
1: 떠나갈지어다.
0: 아멘.
1: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공황장애는 다 떠나가고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움받을지어다.
0: 아멘.
1: 이 친정 어머니 참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친정 엄마의 그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딸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0: 아멘.
1: 그 마음을 공유하게 하시고 아픔을 나누는 그래서 하루속히 이렇게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그 딸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친정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렇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지 못할 속사정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고요. 그런 모든 분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진정한 자유의 길 가운데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사력을 다해 뜨겁게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울산 우리교회를 섬기시는 김영익 목사님이셨습니다.

0: 목사님, 오늘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아은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연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

677국에 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5월 21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독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의 정관계 리더들이 대거 모인 자리에서 한국교회가 한미동맹의 성경적 가치와 영적 파트너십을 선포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이종만 신임 총회장이 새 회기 교단의 신뢰 회복과 함께 은퇴 목회자 및 선교사를 위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의 청소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사회 속 미래 세대의 세계 시민성 함양과 초국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생태신학자가 전 세계 기후 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한국교회의 신학과 영적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독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독 학부모 상당수가 교육감의 사학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다일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사학 미션 네트워크는 어제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한국교회 학부모 기도회 및 조사 발표회를 열고 명지대 교육 미션 센터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기독교인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유권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녀를 둔 기독 유권자들의 74.7%는 투표할 때 후보의 교육 정책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아 높은 정책 중심 성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에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진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성도가 33.3%에 달했고 교육감의 구체적인 권한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비율도 59.9%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기독교 사학을 포함해 전체 중고등학교 교사를 뽑을 때 필기시험 출제권과 합격 커트라인 결정권을 다름 아닌 교육감이 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려 77.4%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트워크 측은 교육감의 권한을 정확히 인지할수록 맹목적인 투표가 줄고 정책 중심의 참여가 유의미하게 늘어난다며 한국교회가 기독교적 관점의 정책 분석 자료를 성도들과 시급히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설교를 전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역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일은 곧 선교라며 기독 사학 회복과 기독 학부모의 소명 회복을 위한 공적 책임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내 아이가 교실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을지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 기독 학부모들의 철저한 정책 검증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시급해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의 정관계 리더들이 대거 모인 자리에서 한국교회가 한미동맹의 성경적 가치와 영적 파트너십을 선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

0: 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알라바스터 하우스 2026 리더십 서밋 기조 강연에서 급변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신앙을 기반으로 형성된 신뢰관계인 페이스 팩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어로 강연한 이 목사는 미국이 건국 후 불과 250년 만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한 비결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1620년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넌 뒤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렸던 건국 정신을 언급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믿음과 성경적 언약의 개념이 미국 번영의 토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근대화와 눈부신 경제성장 역시 141년 전 미국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과 6.25 전쟁 당시 미군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총회 측은 이 목사가 강연 직후 정관계 인사들에게 영적 복음을 지원해온 알라바스터 하우스의 설립자 킴벌리 제노 목사와 함께 양국의 공유된 가치관 수호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이종만 신임 총회장이 새회기 교단의 신뢰회복과 함께 은퇴 목회자 및 선교사를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종만 총회장은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교단 내 작은 교회 은퇴 목회자들과 은퇴 선교사들이 심각한 주거 및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 차원에서는 은퇴 목회자를 위한 임대주택 주거비를 일부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며 은급재단 미가입 선교사들도 목회자의 준하는 혜택을 받도록 상시 지원 구조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총회장은 교단이 해마다 개최하는 청년 대형 집회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성도들이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건강한 성결 정신을 회복해 이웃과 사회에 감동을 주는 교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의 청소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사회 속 미래 세대의 세계 시민성 함양과 초국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 YMCA는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중국 칭화대학교 등과 함께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한일중미 고교생 문화의식조사 국제연구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제학술세미나에서는 4개국 청소년의 문화의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 청소년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은 높지만 전통문화 이해와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문화 접근과 내면화 사이에 격차가 크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발제자들은 한국 청소년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단순 정보 검색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핀란드의 뉴 리터러시 정책처럼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의적 문화 시민으로 성장할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소년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 문화 생산자로 키우기 위해 학교 밖 지역사회 플랫폼과 국제 공동창작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제 YMCA 등과 연계한 시민성 교육 공동 연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연합회 측은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생태신학자가 전 세계적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한국교회의 신학과 영적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두루대학교 캐서린 켈러 교수는 기후위기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 신앙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켈러 교수는 오늘날 지구 온난화를 초래한 성장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해 교회가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청지기 정신을 단순한 개인 윤리가 아니라 생태적 책임을 다하는 신학으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종교 공동체에 머물지 말고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웃과 모든 피조물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비판적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하은이었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

0: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3: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2: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3: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4: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비전교회 윤재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비전교회 윤재덕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다른 친구에게 전해줄 때 뭐라고 하시면서 전해주시나요? 친구야, 친구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죽었단다,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보다 이렇게 말하죠. 친구야, 친구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대. 아니면 친구야, 친구 아버지가 말이야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나셨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표현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죠. 소천하셨다, 별세하셨다, 돌아가셨다, 세상을 떠나셨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씁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왜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왔다는 것입니다. 왔던 곳이,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왔던 곳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왔던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갔다는 말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로 돌아갔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돌아가긴 했는데 막연하게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죽는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람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고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 황제는 늙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았지만 그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 최희준 씨는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가수 최희준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이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최희준 씨는 인생은 나그네까지는 표현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문제는 나그네 인생은 구름이 흘러가듯이 떠돌아가는 길이라고만 했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를 말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 가사처럼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게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면 안 됩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후회합니다. 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돌아갈 목적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를 모르면 포류합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도 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보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침반이 고장나버릴 경우에 목적지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때 그 배는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고 방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찾지 못해서

0: 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과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나그네요, 여행객과 같습니다.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짐을 싸서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가방을 챙겨 타는 것이고 숙소가 바뀔 때도 짐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기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요, 여행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로 왔지만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그가 가는 종착지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멸망받아 지옥 가야 될 인생에게 하나님의 품인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할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나의 선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못 가요.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나는 못 가요고 억지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억지 부를 수도 없고 억지 부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르시면 두 손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를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서 눈을 뜨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돌아가셨다 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 저 천국입니다. 죽음 이후 천국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거나

상담하길 원하시는 분,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필요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당신을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 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5월 2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

0: 아프리카에서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크게 퍼져서 네.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또 중국에 일하는 북한의 노동자분들이 폐렴에 걸리면서 귀국 조치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1: 네, 이 전염병이라는 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보건의식이 낮은 국가에서 또 크게 발생하잖아요.
0: 맞아요.
1: 특히 북한이나 아프리카는 작은 질병이 치명적인 곳입니다. 이 보건 체계도 온전하지 않아서 더 걱정이 큰 것 같아요.
0: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폐렴에 걸려도 사실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고 약도 많은데
1: 네.
0: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이 고칠 약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남북한 모두가 또 아프리카의 사람들과 세계 곳곳의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고 질병에 걸려도 빨리 또 회복되고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0: 네.
1: 특히 북녘에도 의약품이 잘 공급되고 그들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도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한 주를 기다릴게요.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한 줄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어디서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기다리는 동안 달빛마을의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할게요.

0: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달빛마을의 찬양 함께 했는데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1: 네.
0: 뭐 지금 치료제가 너무나 비싸거나 아니면 방법이 너무나 어렵거나 그렇더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북한은 그조차도 약도 구할 수가 없고 치료 방법도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아프리카에도 그렇고요. 너무나 많습니다.
1: 네.
0: 우리 삶이 매일매일 안녕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리고 안녕한 가운데 또 주시는 마음에 감동을 붙들면서 함께 기도의 한 줄로 나아가고요.
0: 네.
1: 또 곳곳에서 부르시는 그런 순종의 걸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걸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OEP데이에서는 그 기도의 한 줄로 먼저 출발해보고 있어요.
0: 예.
1: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받고 있습니다. 5130님은 포항에서 출근길에 듣고 있습니다.
0: 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한 줄 보내주셨어요.
0: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저도 기도합니다. 목포에서도 함께 남겨주셨고요.
1: 복음 통일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0691님 샬롬 반갑습니다.
0: 자, 안양에서 그리고 수원에서 서천에서 강릉에서도 이렇게 출석해 주시면서 북한의 아픈 분들이 모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길 원한다고 우리 7861 성도님도 출석 체크와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1: 네.
0: 여러분 이런 북한 관련된 소식들 들릴 때마다 마음 모아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북한에 의약품 보낸다든지
1: 네.
0: 이런 인도적 지원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북한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된 상황입니다.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재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1: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우리를 규명하면서

0: 부터 계속 척을 지고 있는데
1: 네.
0: 이 사이에 정말 복음이 그 징검다리가 돼서
1: 아멘.
0: 우리의 기도가 징검다리가 돼서 함께 교류도 하고요. 그 통로에 복음이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1: 자, 오늘도 남북한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는 오 해피데이 목요일은요.
0: 그렇게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퀴즈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남과 북의 청년들이 모여서 북한에 대해서도 통일에 대해서 그 소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샵 1069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고요.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는데 저도 어플을 깔고 이제야 남겨봅니다. 너무 좋네요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0: 네.
1: 다른 분들의 사연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적극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한 뼘짜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0: 차이!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와, 남북한의 어떤 표현의 차이가 이렇게 컸구나.
1: 네.
0: 하지만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표현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 좁힐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그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가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날 마주했을 때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의 한

0: 3년 사이 꽁트를 함께 들어보시고요. 이 신혼부부의 대화 가운데 북한 출신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1: 예.
0: 여기에 알쏭달쏭한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1: 저희가 근데 힌트도 준비했습니다.
0: 그쵸.
1: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 여러분은 적극 참여할 준비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또 어플로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0: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병 차이.

0: 여보, 문자 세 통이나 와 있더라고요. 혹시 나한테 뭐 악냥한 거 있었어요?
1: 악냥? 고양이 울음소리 비슷한데? 내가 언제 자기한테 앙 이랬어?
0: 아니 울음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기다리면서 마음이 좀 들썩였을 때 쓰는 말이에요.
1: 아 그러면 맞긴 하네. 자기 답장이 안 와서 나 혼자 괜히 서성거렸거든.
0: 그럴 줄 알았어요. 여보가 표정이 딱 그러더라니까.
1: 에이 내가 언제 그렇게 티 많이 났어?
0: 티? 아유 여보는 티가 아니라 대형 현수막으로 걸려있었어요.
1: 아 참. 아 그래도 답장 오니까 바로 기분 좋아졌는데.
0: 그러면 됐어요. 악냥해도 또 귀여우니까 용서할게요.

0: 여전히 신혼이네요. 언제 답이 올까 계속 기다리는 남편의 모습.
1: 앙양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신혼이라서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0: 나중에는 답을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되겠지만, 자 오늘 앙양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되게 생소해요, 그렇죠?
1: 네.
0: 자 어떤 뜻일지, 북에서 쓰는 말이고요. 앙양하다.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굳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1: 안타까워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
0: 안타까워서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 자 2번
1: 상냥하지 않다.
0: 안 상냥하다 이런 의미인가. 상냥하지 않다. 안타까워하면서 속을 태운다. 마음을 네. 조이는 거죠. 조리는 거죠.
1: 네,
0: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이
1: 상냥하지 않다.
0: 자, 정답을 쓰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정답 남겨주십시오. 힌트 좀 주세요.
1: 이 앙양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참 대중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수험생을 둔 부모님이 앙양하게 그렇죠.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고
0: 네.
1: 아니면 요 신혼처럼 연애 초창기에 있는 친구들이 앙양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꼭 연애 초기여야만 되는군요. 어떤 결과나 연락, 기다리던 결과나 또 연락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1: 취업 준비생들도 그렇겠네요.
0: 아, 맞아요.
1: 네.
0: 그리고 오늘 문자를 주시는 분인 가운데 내가 당첨이 될까 안 될까? 예. 송구합니다. 자 어쨌든 앙양하다라는 의미인데 모두가 네. 이런 마음 없었으면 좋겠어요.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0: 그렇죠? 자 1번
1: 안타까워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
0: 2번
1: 상냥하지 않다.
0: 자 정답 어디로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0: 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목요일의 코너 바로 이어드립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함경북도에서 왔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도 함경북도에서 온 사랑입니다.
5: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6: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0: 오늘도 이렇게 북한 출신 청년 두 분과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8: 여러분, 통일이 되면 한국교회에 가장 먼저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북한 교회 재건인데요. 지난 199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운동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관심도 시들해진 듯하지만 통일이 되면 북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 교회 재건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단지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일까요? 오늘은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한 남북한 청년들의 생각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가 통일 이후에는 북한의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꿈들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재건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러분은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4: 저는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이게 달력에도 항상 보면 그 신의주 교회가 나와 있거든요. 네, 주보 자체가 신의주 교회래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 신의주 교회예요 하니까 신의주 교회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그린 건데요 하니까 원래 있었던 교회를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라고 하는데 네. 뭐 늘 보면서 아 진짜 옛날에 제가 북한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교회가 생각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0: 지금도 이제 주보에 항상 그려져 나오는 네.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에 다니고 계시고
4: 네네.
0: 네, 그래서 들어보셨고 또 다른 분들은요?
9: 저는 사실 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본 경험은 되게 드문 것 같은데
0: 네.
9: 대신 평양 대부 같은 예전에

0: 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 해방 당시에 한반도에 약 2,800개에서 3,000개
0: 오,
1: 정도의 개신교
0: 진짜.
1: 교회가 있었대요.
2: 네.
1: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장로교,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북한이 갈라지고 나서만 해도 그때도 예배를 계속 드렸었대요.
2: 맞아요.
1: 근데 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좀 본격적으로 그 김씨 일가가 신격화되면서 이제 좀 탄압이 심해지면서 교회가 사라지기
2: 맞아요.
1: 시작했다고
2: 크리스천들이 추방되고,
1: 하더라고요. 맞아요.
2: 그러면서 교회가 사라졌는데, 해방 이전에는 우리 남쪽보다는 북쪽의 교회가 훨씬 많았고, 성도들도
1: 맞아요.
2: 훨씬 많았으니까, 어쨌든 또,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깊은 교회들 가운데, 북에서 내려오신 성도님들이 세운 교회들이 중심이 된
1: 맞죠.
2: 교회들이 참
1: 네, 맞아요.
2: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꿈을 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90년대에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북한 교회 재건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래서 각 교회들의 한 교회씩 매칭해가지고 통일 이후에는 이 교회는 북한의 어느 교회를 재건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1: 와우.
2: 또 미리 재건 건축 헌금을 모으고
1: 마니또처럼 매칭해
2: 맞아요.
1: 주는 거예요?
0: 우와, 너무
2: 그렇게
0: 좋다.
2: 했었던 기억도 있어요.
3: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2: 맞아요.
3: 교회는. 네,
4: 우와,
3: 너무
4: 그래서
3: 좋은 교회다.
4: 신의주.
3: 네, 신의주교회가 이게 주보에 항상 나오는
2: 맞아요.
3: 그 재건된 교회 모습이고. 그리고 이때까지 지금 그 헌금이 쌓인 돈이 엄청나다고. 북한
2: 맞아요.
3: 재건 교회를 위해서 쌓인 헌금이. 네, 글을 많이 들었어요.
4: 그렇구나. 아니, 근데 북한 교회 재건 백서를 읽어봤었어요. 그 재건 백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좀 교차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모든 교회를 매칭해서 분단 전에 있었던 교회를 다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너무 감사하다. 근데 동시에 약간 김 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북한 교회 재건이라는 말이 성립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무슨
4: 왜냐면
1: 뜻이에요?
4: 북한 교회는 지금 만약에 김정은 정권의 탄압이 없었다면 그분들은 어차피 그분들이 일어나서 이미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억압 때문에 확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재건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억압만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네.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을 막 들어가서 막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듯한 부담감을 갖고
2: 그러니까 남한
4: 있잖아요.
2: 교회가 주체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4: 네.
2: 말씀인 거예요.
4: 이미 북한에 준비된 성도들이 분단되기 전부터 그렇다기 성도들도 있고
1: 맞아, 맞아.
4: 외부에서 만나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2: 맞습니다.
4: 그런 분들이 막 복음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딱
1: 맞죠.
4: 그 제재가 거치는 순간 그분들이 막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먼저 하고 차라리 극동방송이 먼저 들어가서 방송을 통해 복음을 더 흘려보내고 그분들이 주도로 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3: 좋은 생각이
1: 진짜 좋은
4: 뭔가 아니,
1: 생각이다.
4: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우는 것 같아서
1: 아니에요.
2: 아니에요.
1: 너무 좋은
2: 새로운 또
1: 생각이죠.
2: 시각과 방향을 알려주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교회를 재건한다라고 생각하면 무너진 교회 건물을 다시 세우고 그 교회 건물 중심으로 이제 성도들이 모일 수 있게끔 또 새롭게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교단체들마다 추사는 다르지만 적게는 20만에서 많게는 뭐 4, 50만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고 지금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크루토기 성도들 또 중국을 오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전도된 성도들 저희 극동방송처럼 방송 선교나 이렇게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북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1: 맞아요.
2: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게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4: 맞아요.
2: 한국교회에 참 중요한 일이다.
0: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왜 지금 남한에서도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열수 없는 교회에서 찬양팀들이 사역을 하러 가서 수련회를 열어주고 또 악기를 가르쳐줘서 찬양팀을 꾸려주는 사역을 하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런 부분에서 서포트를 해줘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너무 좋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4: 그러고 예배가 골목마다 막 찬송이 나오고
1: 너무
4: 너무 잘해가지고
1: 좋아요.
3: 철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남한 사람들 갖고 있는 하나의 편견이 왠지 사람들은 다
1: 평양에 몰려있을 것 같으니까 또 얘기를 듣는 것도 평양 중심의 얘기다 보니 다 평양으로 갈 것 같아요.
2: 그렇죠.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있고.
3: 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평양이 좀 많이

0: 이 고립되고 좀 세뇌를 많이 받고 한 지역이잖아요. 그럼 제 생각엔 평양은 마지막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또
1: 오히려 이제 그 전도하고 선교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
0: 네, 그러니까
1: 있다.
0: 지방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평양을 시작을 하지 않을까.
2: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아까 말씀하신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주로 계신 곳이 평양이 아니라 국경
0: 네,
2: 근처에서 예배드리시는
0: 맞아요.
2: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성도분들이 이제 되고 일어나시기 시작한다면 평양보다는 지방 중심이지 않을까 원전에.
1: 맞아요. 이제 뭐 북한 전역에 각지에 지하교회가 있다라는 선교단체의 보고들도 있지만 또 중국을 오가면서 아무래도 국경 지역의 분들이
2: 그렇죠.
1: 선교사님들에게 또 훈련받고 다시 파송돼서 그곳에서 지하교회를 했고 또
3: 맞아요.
1: 북한에서 크리스천들이 많이 중국 국경 지역으로 원성이나 이런 곳으로 추방을 많이 당했어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오지라든지. 그래서 그곳에는 이미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 신앙인의 집안이 계속 거기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곳에서 성도들이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0: 네,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한국에 와서 이게 교회들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만약 통일이 된다면 모두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사랑을 나눠주고 동네에서 사랑을 나눠주고 하면 그게 교회 재건이지 딴게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1: 어떤 건물을 세우기보다.
0: 네, 서로가 각자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동네에서 전파하고 하다 보면 그게 다 천천히 이게 복음이 스며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 너무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요즘 사복음서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북한에 갔을 때 북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0: 맞아요.
2: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건물이 세워지기보다는 먼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0: 맞아요.
2: 모임 중심으로 먼저 좀 공간이나 이런 게 마련되면 좋겠어요.
4: 사실 보라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계속 했던 고민이 그거예요. 탈북민 선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 교회에서 탈북민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0: 맞아요.
4: 그냥 마음을 쉽게 안 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실질적인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의 첫 단추가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전도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맞아요.
4: 왜냐면 교회를 세우려면 일단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북한 교회를 재건한다고 하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 건물 지을 생각들을
0: 맞아요.
4: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 오늘 한국말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 통일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북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1: 야, 그러니까 이 땅에 먼저 와 있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0: 그쵸,
1: 우리 탈북민들에게 전도해본 경험. 이분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노력해본 경험이 사실 통일 이후에 정말 큰 경험이 될 거거든요.
4: 그리고 꼭 탈북민이 아니어도 우리 지방이나 거리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를 해봐야 북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않을까.
2: 그렇죠. 맞네요. 너무 공감되네요.
1: 맞아요.
2: 제가 방금 철수님 말씀하신 그 시도를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1: 직접 전도를
2: 북에서 온 언니를 이제 너무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언니가 나도 믿고 싶은데 믿기가 어려워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 안타까운데 북한에서 하도 맨날 세뇌 당했던 내용이랑 성경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해서 어느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약간 PTSD처럼 분명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 알지만 그럼에도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좀 극복 내지는 좀 열린 마음의 시초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졌어요.
4: 그 저희가 그 북한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몇번 전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럴 때 똑같은 반응이세요.
2: 아,
4: 근데 그때
2: 그래요?
4: 창세기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2: 아.
4: 주체 사상에서도 우리가 모든 게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다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걸 가진 능력이 있는 건 맞다. 근데 주체 사상은 만들어진 지 70년이 조금 넘었다. 성경은 몇천 년이 지났다. 뭐가 뭘 따라한 거냐? 그랬을 때
1: 야,
4: 오히려
1: 되게 논리적으로
2: 오리지널 대박이다.
4: 왜냐면 그렇게는 북한
1: 누가 원조냐?
4: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아, 이게 따라한 게 맞네.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체제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게 북한 주민은 이미 그 킹덤 시스템에 훈련이 딱 돼 있어요. 네. 그 김일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완전 충성스러운.

0: 놓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영혼
1: 네.
0: 구원이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복음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2: 네.
0: 생각이에요.
3: 경쟁하지 않고. 맞아요.
2: 뭐 이제 그 선교하는데 효율성을 따지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저희는 그래서 극동방송은 AM 방송이 한 달에 뭐 전기료만 수천만 원을 들어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이런 비용을 지불하면서 오늘도 70년째 이렇게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각 교단에서 지금 뭐 협의회도 만들고 해서 각 교단별 북한 선교부에서 어떻게 통일 이후에 북한 교회 재건하고 선교를 할까 논의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혼 구원이라는 이 본질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탈북민에게서라도 탈북민 먼저 선교하는 어떤 경험 그리고 전도해
0: 너무 좋은
2: 보는
0: 것
2: 그런
0: 같아요.
2: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계속해서 심으셔야 돼요. 각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저희 극동방송을 계속해서 복음 통일과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맞습니다.
2: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였어요. 예, 각 교회에서 서로 좀 나누고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 철수,
3: 사랑이,
0: 찬송이,
3: 보라였습니다. 너와 나의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선물 오늘은 어떤 분들이 받게 되실까요? 지금 황량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1: 네.
0: 자, 오늘 한편차의 문제는 앙냥하다였습니다.
1: 1번이 안타까워 속을 채우고 마음을 조이다. 2번이 상냥하지 않다였는데.
0: 네.
1: 정답은 1번 안타까워 속을 채우고 마음을 조이다입니다. 네.
0: 용례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앙냥한 모양이지. 뭔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랑 사귀자라고 했을 때 그 답을 기다릴 때.
1: 아, 그때도 뭐 있고.
0: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그렇고.
1: 그리고 교회 가자고 했을 때도 앙냥한 마음일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선물 받고 싶어서 오늘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셨는데 당첨이 될까 말까. 작전 기도하고 계셨던 분은 안 계시죠? 자, 오늘 안타까워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 저희가 혹시 그렇게 만들

0: 들었다면 송구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기뻐하실 테고.
1: 네.
0: 혹시 당첨이 안 됐더라도 서운해하지 말고.
1: 맞아요.
0: 다음에 또 기회가 있잖아요. 오늘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답장을 드릴 겁니다.
1: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매일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때요?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또 성도들이 쓰는 말, 북한 주민들이 쓰는 말이니까 또 관심이 가시실 거예요. 그렇죠?
1: 맞아요. 네. 6150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빨리 통일되어서 이렇게 배웠던 북한말 마음껏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0: 네.
1: 맞아요. 맞아요. 얼른 썼으면 좋겠어요.
0: 자, 그리고 부산에서도 문자 주셨는데 오늘도 복음 통일을 기도하면서 정답 보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가져주시고 그리고 6801님도 북한에도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 북한에서도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셨거든요. 오늘도 북녘의 누군가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이거 남해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1: 맞아요.
0: 야, 서로 잘 소통하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답장 받으실 링크 꼭 입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끝 찬양으로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아이자약 61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OFD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연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10년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 오염물질을 환경 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 매주 이 시간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2020년부터 약 3년 동안 어떤 시기를 지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아래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일상을 파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쉽게 볼 수가 없었지요. 필요한 물건을 사러 나가는 것도 참 힘들었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죄가 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희생을 겪었고 그 대가를 치른 후에 시간이 지나고 또 많은 분야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안정된 상태로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 상태로 회복이 잘 되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출석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의 예배 출석률이 잘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어른 세대의 출석률은요, 많은 회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의 출석률은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래학자인 최현식 박사님은 한국교회 안에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전에도 소수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더 소수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 사역은요, 해외 선교지에 선교사를 보내는 마음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는 기준이 3%인데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비신자 가정의 아이들을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자 가정의 아이들도 타지에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게 되면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고 또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부모와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줄 수가 있을까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답도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에 대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헌신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앙교육에 받아봅시다. 신앙교육의 시기, 신앙교육 시기는 언제입니까? 아이 때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본문을 색깔표한 부분을 좀 더 주목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앙교육은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요? 아이 때부터 해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하시지요. 부모와 교사가요, 하얀 도화지 같은 그 아이들의 마음에 세상적 가치가 그려지기 전에 성경적 가치를 그려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신앙도 어린 시절에 부모와 교사가 본을 보여서 경건의 모습을 아이의 영혼에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받은 영적인 감화와 성경적 교훈이 일생 동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입니다. 또 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디모데에게 그들의 부모가 한 것처럼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말씀이, 진리가, 믿음이 아이의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청장년이 된 후에는요, 물론 가르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더 큰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험한 조

조기 교육시키지 마시고 신앙도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임신을 하면요 바로 태교를 한다고 합니다. 태중의 아이를 교육한다고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낭독하고요 암송해 주어서 뱃속의 아기에게 들려준다고 합니다. 아직 청력이 생기든 안 생기든 상관이 없대요. 청력이 생기지 않아도 엄마의 마음이 아이의 마음에게 전달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태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요 더 힘써서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아기가 글자를 알게 되면요 매일 일정 분량의 성경을 읽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암송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만 18살이 되면요 율법을 암송해서 기록하는 시험도 치른다고 하네요. 그렇게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양육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아주 적은 수의 적은 비율의 민족이지만 탁월한 여러 가지 업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각 분야에서 탁월함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교육에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조기 교육에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막대한 에너지를 썼습니까? 얼마나 비용을 쏟아 붓습니까? 그러나 정작 아이의 구원을 결정하는 영적인 조기 교육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냐는 것이죠. 굳어버린 나무는요 방향을 틀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그림이 꽉 차 있는 도화지에는 새로운 진리의 그림을 그릴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세상 가치관이 뿌리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아이의 평생을 책임지는 가장 좋은 유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받읍시다. 신앙교육의 내용, 마땅히 행할 길인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색깔된 분을 주목하면서 읽어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은 뭡니까? 성경의 교훈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육의 내용인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떤 상황이든지 핑계하지 말고 상황이 좋든 나쁘든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교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발버둥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인 겁니다. 디모데를 보십시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웠습니다. 그가 신실한 목회자가 되었지요. 바울 사도를 이어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성전에서 기도와 함께 율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지요. 특별히 사무엘은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왕정 시대를 여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시아 왕을 기억하십니까? 8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렸지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율법책을 탐독합니다. 연구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지요. 이 부패한 우리 종교를, 우리 신앙심을 개혁하고 새롭게 해야겠다. 유다 왕국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의 명령, 즉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요 입으로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다 가르쳐야 하고요 그것을 또 넘어서 뒷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 않으면서 너 있는 말씀대로 살아라 아이들이 듣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일 때에 아이들은 진심으로 설득이 되고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겸손해라 섬겨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수건을 메고 발을 씻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친히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와 교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위스의 교육학자였던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머리의 학교는 많고 기술을 가르치는 손의 학교도 많지만 사람 자체를 기르는 심장의 학교는 없다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강조한 것이죠. 오늘날 학교 교육이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가정교육도 참 쉽지가 않은 시대 아닙니까?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경주마와 같은 사람으로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을 이겨야 된다, 제쳐야 된다, 1등을 해야 된다,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과 꿈을 이루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행복과 꿈을 이루는 부모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이루려면, 진정한 꿈을 이루려면 우선 우리들의 아이들의 영혼이 예수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신앙이 기초가 됐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예수신앙이야말로 우리 부모와 교사들이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영원한 유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좋은 학교가, 좋은 직장이, 많은 소유가 아이들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라 말합니다. 하지만요, 그런 것들이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편리한 겁니다. 편리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옵션인 거예요. 필수는 무엇입니까? 신앙인 거죠. 필수는 신앙인 것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건 신앙인 거예요. 신앙을 가진 자녀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머릿속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말씀이 아이들을 붙잡아 줍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부모와 교사인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향나무라는 나무는요, 그 나무가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그 향을 묻힌다고 합니다. 자기를 찍고 파괴하는 그 도끼에도 향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도끼에 찍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좌절하지 않고 말씀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묻힐 수 있는 향나무와 같은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와 교육 목자가 한 마음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3대 신앙계승을 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합시다. 신앙교육의 방법. 신앙교육 방법은요, 특성에 맞는 신앙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본문의 해석이 한 가지 더 가능한데요. 아이들의 본성에 맞게 신앙교육을 하라. 본성에 맞게 하라.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가르치는 자는요, 아이들의 연령과 기질을 고려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아이의 뇌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개념과 예시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아이의 세계로 들어가서 아이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그 짧은 다리가 건널 수 있는 폭만큼의 진리의 디딤돌을 놓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아이들의 눈높이

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언어로 땅 위의 자연 만물을 비유로 삼아 진리를 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진리를 전하신 겁니다. 아주 똑똑한 랍비들과 학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가정과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이 울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말씀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유치부, 초등부, 고등부,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예화와 어휘와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교육을 하면요, 아이들은 거부감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이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교육한다면 아이들이 마음문을 열고 최고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부서가 많이 있지요. 킹즈 베이비, 킹즈 키즈, 예담 키즈, 드림 키즈, 파워틴, 비전틴, 소망부, 어린이 영어예배까지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각 연령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까?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육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방법을 개발하고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다채로운 방법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을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인형극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과학실험을 통해서, 성경 만화를 통해서, 실물 비유를 통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쉽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사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유치부 때와 유년부 때는요, 선생님들이 인형극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이 손 인형을 가지고 인형을 막 만들어서 무대도 만들고 배경도 만들고 연습을 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초등부 때는요, 누가복음을 바탕으로 한 영화 예수라는 영화를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지요. 중등부 때는요,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모노드라마 1인 연극을 또 교회에서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되었나, 그 이야기를 연극으로 보여주는데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집에서는요, 또 어머니가 사주신 아주 두꺼운 성경 스토리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책이 아니었고요, 쉬운 말로 성경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었습니다. 여러 번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성경 명화가 사파로 군데군데 담겨 있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스토리를 머릿속으로 이미지로 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무슨 말씀을 들렸는지 아시겠죠? 우리 부모들과 우리 교육목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도구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 세계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의 문화와 놀이로 내려가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방법으로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교육은요, 아이의 짧은 보폭에 맞추어 걷는 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교육은 하늘의 언어를 아이의 언어로 바꿔주는 통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첨단 기술과 문화를 사용해서 세상의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작 영생을, 진리를 아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우리는

혹시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방법으로, 도구로 진리를 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편과 도구를 가지고 진리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를 놓아줌으로써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들을 건강한 믿음의 나무로 키워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육목자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받아봅시다. 신앙교육의 결과는요, 평생 신앙입니다. 우리 색깔 친 부분을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부모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어떤 결과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까? 평생 신앙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나이를 먹더라도 바른 믿음의 길을 충실하게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 나이가 들어서 방황하게 되더라도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늙어도 라고 하는 것은 꼭 노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가 자라가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말씀의 원리 위에 삶을 세우고 바른 길을 꾸준히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모니카가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 양육을 했습니다. 신앙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식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장하면서 어거스틴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음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페르시아 종교인 마니교에 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부르시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성을 그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가 많은 훌륭한 책들을 쓰게 되죠. 지금까지도 고전, 기독교 고전으로 남아있는 고백록, 신궁론, 삼위일체론 100권이 넘는 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신학의 토대를 놓는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이야기에서 나온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어떤 분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로 알고 계신데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역사가 증명해 준 격언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처음부터 아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긋난 후에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끝까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방탕자를 돌이키셔서 신학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말씀을 읽어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찬양이 집안에 흐르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심으로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자녀들이 평생 예수 신앙을 잘 계승하고 그들도 또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손주에게까지 계속해서 3대 신앙 계승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고 자녀들이 어긋나게 되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명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심으로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자녀들을 위한 부모와 교사의 영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책 제목은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 이 책은요, 하루에 20분 동안 부모와 함께하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의 인성이 어떻게 길러지는지, 또 두뇌가 어떻게 발달되는지, 종합적인 사고와 학습 능력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의 그 연구 결과를 다큐멘터리와 책으로 만든 겁니다. 이 책이 미국과 일본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우리나라에도 한때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의 열풍이 미국과 일본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현실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밥상머리에 앉을 일이 참

0: 힘든 거예요. 앉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학교와 학원으로 바쁩니까? 우리 부모들도 직장에서 돈 버느라 얼마나 분주합니까? 모이기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게 모이더라도 대화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다 폰 보고, 자기 폰 보고 있고, 자기 볼일 보고, 자기 관심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얼굴을 보고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기 힘든 시대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는요,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그 5분, 그 10분 밥상머리 교육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밥과 국이 좀 식어서 밥맛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을 가르쳐서 자녀가 평생토록 복음의 길을 가도록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밥상머리와 베갯머리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 교육할 때에 자녀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최고의 지혜를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밥상머리와 베갯머리 신앙 교육의 자리는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다음 세대를 배로 만들어내는 조선소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칠고 사나운 문화가 참 휘몰아치고 있는 바다와 같다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파도가 우리 아이들을 향해 밀려오고 있는 거죠. 우리 부모와 교사들의 그러면 사명은 뭡니까? 자녀들을 튼튼한 배로 만들어서 바다로 출항시켜야 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풍랑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배로 만들어 바다로 내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도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다, 문화를 통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을 잘 훈련받은 배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바다로 파송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항해해낼 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의 신앙 양육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77-6091 052-277-6091번 울산시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연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54국의 0091번, 지역번호 052 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 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85국의 1244번, 지역번호 052 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 277국의 6091번, 지역번호 052 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을 하겠는데요.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자,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요,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거나 예배가 중단됐던 분들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요, 잠시 뒤에 한 가정을 초대해서 그 가정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색다른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라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1: 예배자입니다.
0: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에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잠깐 떠나 계신 분 계신다면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요, 오늘 라디오 예배는 특별히 찬양사역자 정자례 집사님 가정 전체를 저희 스튜디오 안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정자례 집사님, 아마 우리 이제 극동방송 잘 들으시는 분들은 이 정자례 집사님 찬양을 제가 이제 새끼라에서 많이 틀어가지고 네. 아실 거예요. 이름이 참 멋지잖아요. 막 잘해, 뭘 잘해, 뭐든지 막 잘해. 제가 직접 보니까 네. 뭐든지 잘하더라고.
2: 아이고 부담스럽네요 지금.
0: 제가 이 찬양을 우리 새끼라에서 많이 틀었는데 제가 네. 보고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0: 자, 이 정자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 정자래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본명이시죠? 정자래.
1: 아, 맞아요. 본명입니다. 예. 어디 본명. 가면 예. 이제 제 이름이 그냥 활동명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꼭 말씀을 드리죠.
0: 그러니까
1: 실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드리면 예. 깜짝 놀라고 저희 신랑 이름 얘기하면 더 깜짝 놀라고.
0: 그러니까 네, 그래. 우리 찬양 가수들이 이렇게 네. 좀 이렇게 바꿔서 하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본명이냐 이런 네, 질문 맞아요. 많이 하실 것
1: 맞아요,
0: 같은데.
1: 맞아요, 맞아요.
0: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뭐든지 이렇게 좀 잘하셨습니까?
1: 아니, 울기를 잘했던 것 같은데.
0: 아, 그래가지고 정자를.
1: 울기를.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남편분 본인이 한번 좀 성함 좀 소개해 주십시오.
2: 네. 네, 안녕하세요. 안식년입니다.
0: 죄송합니다. 제가 네. 웃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제 성함이 네. 안식년
2: 네네.
0: 집사님이시죠?
2: 네, 맞습니다.
0: 안식년 집사님. 혹시 부모님이 목사님이신가요?
2: 아, 그렇지는 않고요.
0: 예, 예.
2: 할아버님께서
0: 아, 할아버님께서
2: 네,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어. 예, 예. 믿음이 있으셔.
0: 믿음이 있으셔 가지고 안식년.
2: 네, 네.
0: 아니,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네. 목사님이셔서 목회하시다가 안식년 때 혹시 태어나셨나 해가지고
1: 아니, 그러니까 예. 안식년 씨랑 저랑 중학교 동창이에요.
0: 아~
1: 중학교 동창인데
0: 예.
1: 안식년이라는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예, 제가 예. 엄마 아빠한테 우리 반에 예. 안식년이라는 이름이 있다 했더니 아, 예. 저희 엄마 아빠가 정색을 하시면서
0: 예, 예.
1: 걔랑 놀지 말아라. 내가 왜 이랬더니 예. 이제 이단 이단의 아, 그런 아, 자식 같다.
0: 아,
1: 그래서 제가 네. 너무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예, 어떻게 한 반에서 말을 안 하고 지내나. 그래서 어떻게 그럼 확인을 해야 되냐 했더니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면
0: 네.
1: 알 수 있대요.
0: 오.
1: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최초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0: 진짜.
1: 자고 그 다음날 물어봤더니 동네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0: 아, 동네 교회.
1: 그래서 다 그렇구나. 놀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아. 중학교 동창인데
1: 네.
0: 결혼까지 했군요.
1: 네,
0: 친구였잖아요.
1: 친구였죠.
0: 친구였는데 결혼까지. 네. 와. 네, 네. 그때부터 좋아했구나. 중학교 때부터.
1: 저한테 조금 쪽지 보내고 그랬어요.
0: 그랬구나. 자, 우리 가운데서 지금 막 웃고 있는 우리 아들, 딸. 자, 우리 아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3: 안녕하세요. 안시엘입니다.
0: 안시엘.
1: 네.
0: 어, 또 엘 들어갔네. 엘.
1: 네.
0: 어,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또.
1: 맞습니다.
0: 아, 또 네네. 시엘이.
1: 네.
0: 너무 반가워요. 네. 믿음직스럽고 아빠를 상당히 닮았네요.
1: 어, 예, 어, 갈수록.
0: 갈수록.
1: 네네네.
0: 지금 몇 학년?
3: 6학년.
0: 6학년. 어, 혹시 사춘기?
1: 아직은.
0: 아직은, 아직은.
1: 아직은.
0: 아직은.
1: 네,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싱글벙글 웃고
1: 네네.
0: 있는 거 보니까.
1: 그렇죠.
0: 어, 아닌 것 같아요.
1: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0: 사춘기 네. 이런 데 데려오기 쉽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자, 우리 옆에 막둥이 본인 소개.
4: 안녕하세요. 안시아입니다.
0: 와. 자, 다 소개했어요. 박수.
1: 박수.
0: 자, 우리 시아. 우리 막둥이 딸 시아까지. 아, 우리 네 명 든든합니다. 우리.
1: 네.
0: 우리 새끼라에서 이렇게 가족 전체가 왔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지고 보니까 오늘이 또 부부의 날.
1: 어.
0: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저는
0: 예.
1: 사실 오늘이 부부의 날인지 모르고
0: 네.
1: 이제 스케줄상 아, 이 날이 좋습니다라고
0: 예.
1: 했는데
0: 네.
1: 마침 부부의 날이었고요.
0: 예.
1: 그리고 섭외 요청에 사실 우리 신랑이 없었잖아요.
0: 예.
1: 근데 예. 이제
0: 같이 하자.
1: 가정에 예, 가정에 어. 기둥이 와야 된다 해서 지금 반차 쓰고 왔습니다.
0: 오늘 반차 쓰고
1: 예,
0: 반차 아이들은 좋대.
1: 좋대. 정말 삶을 내어들이 왔어요.
0: 애들은 좋아하네 지금. 애들은
1: 많이 좋아하더라고.
0: 어, 방송에서 지금 조퇴했어요. 잘했어요. 자, 여러분 전국 생방송으로 가정의 달 우리 가정 전체 찬양사회자 정자래 집사님 가정이 왔습니다. 남편 성함은 안식년. 네, 안식년이시고요. 우리 안시엘, 안시하 아들, 딸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도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우리 아이들도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 신청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요.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와 신청곡 받는 은혜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이쪽으로 아니면 앱 메시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 네.
0: 오늘 첫 곡은
1: 네.
0: 어떤 곡으로 할까요? 첫 곡.
1: 아, 첫 곡은요?
0: 예.
1: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0: 아, 봐라. 봐라 우리 즐거운 우리 집. 뭔가 이런 예.
1: 네.
0: 어, 이 곡이 보니까 어, 우리

0: 우리 시아랑 시엘이는 이 찬송 알았어요? 응?
1: 처음에는 몰랐는데.
0: 처음엔 몰랐죠?
1: 네.
0: 이게 사찰의 봄바람과 같은 이런 네. 가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인데
2: 네.
0: 그거에 비하면은 많이 모르더라고요.
2: 아, 이 찬양이 예, 예. 그래서 예. 사실 이 찬양을 이제 부르게 됐다고 한 날부터
0: 네네.
2: 저희 가정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0: 오, 네, 그래서 네네.
2: 꼭 이제 자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0: 네네.
2: 그래서 가정 예배 때 네. 오늘 부를 찬양을 네. 계속 불렀어요.
0: 계속
2: 네, 네, 부흥하려고 왔습니다. 네.
0: 예.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2: 네.
0: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이런 거죠. 우리 시아는 영원히 영광에 사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기쁜 곳?
1: 네.
0: 어디예요?
1: 천국이요.
0: 와 딩동댕 아. 야 잘하는구나 역시. 자 우리 오 연예인 가족 우와 그렇죠 우리 기독교계 연예인 우리 정자리 집사님 가정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0: 안식년 선생님 가족 화기애라고 3113번님 네. 아시는 분이실까? 예 이렇게 또 보내셨네요. 맞습니다. 우리 정자리 집사님이 전북극동방송 또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선생님이시잖아요. 또 와 네. 3387번님이 또 물어보시길래
2: 네.
0: 자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의 달 5월 또 부부의 날 생각하시면서 이 네. 시간에 우리가 잠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라디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2: 네.
0: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 아멘.
0: 정자례 안식년 집사님 가정과 함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2: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아멘.

0: 아멘, 아멘. 짝짝짝, 뭐 이렇게 아이들 찬양 소리 너무 좋아요라고 하시고요. 오늘은 저를 위로해 주고 계신다고 또 이런 문자도 있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네요. 라이브 짝짝짝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남편이랑 비가 온 후에 밭에 와서 극동방송 크게 틀어놓고 풀 뽑으면서 듣고 있어요. 야채가 많이 자랐네요. 주위에서 찬양 소리 듣고 다가오고 있네요. 라고 이렇게, 와, 막 부러워서 남겨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방송 출연해서 찬양하는 거, 얼마나 지금 진짜 저도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고, 너무 보기 좋아요. 내 미래 아들아, 너 이름은 오늘 정했다. 안식년. 진짠가요? 우리 5026번님, 네?
1: 그래서 조금 저희 아주버님 성함은
0: 예.
1: 안식일이세요.
0: 안식일,
1: 네,
0: 안식년.
1: 그렇습니다.
0: 작정을 하셨구나,
1: 예,
0: 부모님께서.
1: 작정하시고.
0: 예. 아, 반갑습니다. 보기에 좋은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라고 하면서,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이 곡을 애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1: 아,
0: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예.
1: 네.
0: 우리 안식년 집사님 아시나요? 주의 발자취. 자, 저랑 동명이인분이 들어오셨네요. 누굴까요? 누가 동명이인분? 쉽지 않은데, 이름들이 다 지금 쉽지 않은
1: 네.
0: 이름들인데. 화목한 가정에 듣고만 있어도 흐뭇해집니다. 이렇게 또 충남 부여. 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또 우리 또 우리 정자리 집사님이 또 녹음하신 음원도 있는데 이곡 이따가 저희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797번님도 정자리님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 드리는 게참 좋아요. 우리 가족들도 모두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3042번님, 우리 3042번님은 우리 시혜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 안녕하세요. 새끼라를 즐겨 듣는 청주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찬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신청합니다.
0: 그렇죠. 이 가정 또 찬송하면은 이거 빠뜨릴 수가 없죠. 자,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안식년 집사님, 오늘 방송 처음이시죠? 정자리 집사님은 이제 방송도 몇번 해보셨고, 저랑 지난번에 우리 전도대회 사회도 같이 한번 옛날에 한번 봤었고,
1: 맞아요. 네.
0: 좀 이렇게 경력이 있으신데 오늘 우리 안식년 집사님은 좀 긴장되시겠어요? 예,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3: 예, 너무 긴장돼서.
1: 아, 이제 좀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같이 하자고 요청을 했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0: 그럴
1: 했어요.
0: 거야.
1: 아,
0: 아니, 그럴 수 있어요.
1: 어떡해. 예,
0: 아니,
1: 그렇죠. 그렇죠.
0: 처음인데 당연하죠. 예.
3: 원래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게
0: 네.
3: 없었는데,
0: 네.
3: 그 최근에 그 와이프 이제 동생
0: 예.
3: 결혼하면서
0: 예.
3: 그 축가라는 거를 맨 처음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0: 네.
3: 그냥 노래 부르면 되지 이랬는데,
0: 나가니까 막 떨리죠?
3: 나갔는데 진짜
0: 오.
3: 가사가 하나도 기억이 안
0: 원래
3: 나요.
0: 그래요.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1: 네네네.
0: 저도 이 마이크 앞에 이 방송은 이제 많이 했지만,
1: 네.
0: 어디 가서 만약에 노래 부른다?
1: 네.
0: 와, 너무 떨려요. 처음 해보는 건다 떨립니다. 예.
1: 맞아요.
0: 근데 우리가 아까 방송 직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 가정과 저와 또 우리 지금 어디선가 듣고 계시는 우리 누군가와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한다. 특별히 가정과 함께 찬양한다. 하나님 올려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5076번님 신청했는데. 시아 알아요, 이거? 오, 이거 아는구나. 알겠어요. 자, 네, 여러분 신청곡들 보내고 계십니다. 일단은 3042번님이 신청한 곡. 정말 여러분 가정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0: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가지고 찬양사역자 정자레 집사님 가정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내 그 우리 시아, 그렇죠?
1: 네.
0: 시아는 몇 학년이에요?
1: 저 4학년이에요.
0: 4학년? 와, 너무 귀여워요, 시아. 시아 오늘 이렇게 생방송 출연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준비했어요? 마음이 어땠어요? 오기 전에?
1: 조금 떨렸어요.
0: 떨렸어요?
1: 네.
0: 지금은요?
1: 지금은 괜찮아요.
0: 괜찮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밝고 되게 재밌어하는 얼굴인데 신기하고 재밌죠?
1: 네.
0: 시아 혹시 친구들도 혹시 이 방송 듣는 친구 있어요 지금?
1: 없는 거
0: 없어요.
1: 같아요.
0: 없어요. 얘기 못하고 왔어요. 지금 다 학교에서 지금 다 있겠구나. 오늘 조퇴하고 와가지고 조퇴하고 와서 더 신나죠?
1: 네.
0: 자, 전국 생방송으로 우리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7797번님이 저에게 마음을 열게 해준 첫 찬양이 정자레님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래요. 지금은 우리 아들들이 성장해서 기타 치고 찬양한대요.
2: 어머나.
0: 이야.
2: 너무 감사하네요.
0: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네. 이 음원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자레 집사님의 버전이 네.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신나고 밝고 네. 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좀 그런 게 있어서 다른 가수보다 이게 저 좀 많이 틀었거든요.
2: 네.
0: 7797번님도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셨나 봐요.
2: 감사합니다.

0: 마음을 열게 해줬다.
1: 너무
0: 와,
1: 감사하네요.
0: 그러네요.
1: 네.
0: 자, 이 시간에 그러면요, 우리
1: 네.
0: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네.
0: 즐거운 일 아닌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1: 네.
0: 그러니까 그 목소리도 그렇고 분위기가
1: 네.
0: 참 우리 부를 때
1: 예.
0: 참 그렇게 느껴졌는데,
1: 네.
0: 이번에는 아이들과 우리 안식년 집사님과 함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도 계시는 곳에서 우리 밝게 신나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죠?

0: 아멘.
1: 와, 참 이렇게 다 같이 부르니까요. 신나고
0: 네.
1: 저도 진짜 기분이 좋네요.
0: 아우, 너무 좋네요.
1: 자, 우리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도 6학년 딸이 있는데요. 지금 사춘기가 와서 종종 서로 마음의 상처를 줄 때가 있는데요. 같이 나온 6학년 아드님, 해맑게 잘 웃고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롭다고, 너무 부럽다고. 0517번님, 사실 저도 부러워요. 저도 지금 사춘기 딸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시아, 시엘, 정말 밝고, 예, 너무 좋네요. 또 의젓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신청곡들, 지금 주고 계시는데, 지금 신청곡 가운데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오늘 딱 보니까 딱이 분위기에 맞게 신청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CL 시아 알아요? 예? 잘 됐다. 제가 그러면 악보를 찾아가지고. 참이 곡은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많이 불렀던 곡인데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나 봐요.
0: 이 찬양이요,
1: 예? 예.
0: 진짜 좋더라고요. 가사도 그냥 막 이렇게 발랄하게만 불러서 그냥 아,
1: 네네.
0: 좋은 찬양이다라고 했는데
1: 예.
0: 정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1: 예.
0: 얼마나 큰 죄인지를
1: 그니까.
0: 제가 예, 살면서 느끼면서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대로 사랑한다 딱 하는 게전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이
1: 내
0: 찬양이.
1: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또
0: 그렇죠.
1: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 있는.
0: 그렇죠.
1: 예. 우리 시아도 알고 있죠?
2: 네.
1: 자,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예전에 참 많이 불렀었는데
0: 맞아요.
1: 지금도 불려지는 찬양. 저는 3시 퇴근이라 항상 듣고 있는데 오늘 부부의 날이기도 하지만 31년 차 결혼 기념일이어서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부부의 날에 또 우리 0496번님 또 결혼기념일을 맞으셨네요. 기술센터에 미생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면서 볼륨 크게 틀어놓고 계신다고. 자, 이렇게 또 너무너무 부럽다라는 아, 싹트네 나왔네요.
0: 오, 싹트네.
1: 자, 일단은 우리가 네네네.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모아서 예.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0: 아멘. 막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는데 4학년이면은 6살. 5살. 아니 깜빡했다. 헷갈렸다. 10살. 맞죠? 한국 나이로 10살 아닌가? 9살인가?
1: 네. 아니 10살 맞죠?
0: 10살 맞죠? 오. 야. 시엘이 실제로 봤는데 너무 예쁘고 귀엽다는 분이 계세요. 8845번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2: 네네.
0: 야. 오늘 5살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신랑 신부 결혼식 놀이를 했대요. 가정이 예배 드리는 것과 연관해서 결혼해서 신랑이랑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다고.
2: 아.
0: 와, 지금부터 진짜 좋은 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2: 그러네요. 네.
0: 전남 광양에서 하나님 주신 가정 축하드려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 네.
0: 집사님의 가족의 찬양을 들으면서 네. 저희 가정도 가정예배 드리는 꿈을 갖게 됐대요.
2: 아, 진짜요?
0: 3186번님이 어린 친구들의 찬송가 부르는 모습이 네. 참 예뻐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와.
2: 저희가 가정예배 때요. 네. 이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누고요.
0: 네.
2: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기도 제목을 다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요.
0: 예, 예.
2: 그때 저희가 했던 기도 중에 응답 받았어요. 지금
0: 진짜요?
2: 이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이걸 통해서 한 가정이라도 예.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했었는데
0: 네네.
2: 아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이야, 이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방송 출연하게 하셨나 봐요.
2: 아, 너무 감사하네요.
0: 이야,
2: 네.
0: 그러면 가정 예배를 거의 네. 매주 드리세요?
2: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드리려고 하죠.
0: 네.
2: 여건이 혹시나 안 되고 하면 못하기도 하는데
0: 네.
2: 매일 정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얘네들 막 장난을 하더라고요. 가정이 하니까.
0: 네.
2: 그런데 점점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요.
0: 네.
2: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고충들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0: 우리 시아도 고충이 있구나.
2: 네, 있어요.
0: 시아도
2: 네,
0: 말씀도 이가, 나누고.
2: 예, 최근에 흔들려가지고 아프다고.
0: 와,
2: 아, 예.
0: 기도 제목도 있고.
2: 네.
0: 말씀도 나누고.
2: 네네네.
0: 최근에 우리 그러면 시엘이는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1: 네? 저는 기도 제목이
0: 최근에
1: 최근에 좀
0: 생각나는 거.
1: 한 달 전쯤인가 그때 좀 아팠어가지고. 이제 좀 건강하게
0: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구나. 시아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기억나는?
1: 저는 이빨이 좀 흔들렸었는데 뺄 때 안 아프게 해달라고.
0: 진짜 와 그렇구나. 아 근데 진짜 저는 순수한 기도가 좋아요.
2: 아

0: 그럼요.
1: 예전에 저도 네. 어렸을 때
0: 네.
1: 그냥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네. 그게 하나님과 가까운 거잖아요.
0: 그렇죠.
1: 가까운 거.
0: 네.
1: 하나님 저 공책 잃어버렸는데 공책 찾게 해주세요.
0: 아, 저도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1: 그 일주일 뒤에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그 중학교 때 1학년 때인가.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없었는데
0: 네.
1: 그냥 맨날 다니는 곳에 갑자기 일주일 뒤에 거기 딱 있는 거예요.
0: 어머나.
1: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 딱 놓아주셨구나. 공책 찾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
0: 네.
1: 이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네. 와 시야 최고예요. 최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4445번님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은 신청곡 가운데 하나가
0: 네네.
1: 이 아주머니의 날이라는 곡이에요. 시엘이 시야 이거 알아요?
2: 네.
1: 아주머니의 날? 이게 우리 예전의 축복송.
0: 네.
1: 축복송인데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군요.
0: 아이들이 지금 현재 네. 전부 극동아서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있어요.
1: 네네.
0: 근데 거기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러요.
1: 그렇구나.
0: 네네.
1: 저는 이 가사도 너무 좋아요.
0: 네.
1: 아주머니의 날 하늘에서는 우리 시야를 향한 시엘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했다고 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찬양 너무 가사도 좋은데요. 당신을 향한 노래 아주머니의 날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옆에 혹시 주위에 가족이 있다면 서로 이렇게 안아주시고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고 혹시 하나님께 지금 잠깐 멀어져 있는 분 계시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 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꼭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죠.

사랑하는 라디오 새끼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3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맞아서 우리 찬양사역자 정자래 집사님 가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정말 정말 잊지 않을 이름입니다. 안식년 집사님. 네. 안식년 집사님 되게 긴장 가운데 지금 오늘 출연을 첫 출연하셨는데 네. 역사상 생애 첫

0: 아직은 긴장감 가운데. 네. 그래도 그 긴장감이 나쁜 긴장감이라기보다 네. 좋지 않나요?
1: 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0: 시아하고 시에리하고 네. 네. 이렇게 방송에서 네. 같이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마 우리 아내가 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휘도 하고 네. 또 찬양사역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또 단원도 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1: 계속 이렇게 와이프나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게 복인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저희 솔직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있으면은 그런 찬양들을 많이 안 하게 되는데
0: 네.
1: 그런 자리에 이렇게 계속 감으로써 계속 더 찬양할 수 있어서
0: 네.
1: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예, 지내고 있습니다.
0: 우리 남편분이 딱 묵묵하게 뒤에서 잘 받쳐주고 네. 밀어주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
2: 그래서 너무 네. 너무 고맙고요.
0: 네네.
2: 사실은요, 제가 네. 이제 약간 그 사역을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생활적으로 이렇게 탁탁 막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고정적으로 이런 게 아니니까.
0: 네네.
2: 그래서 한 번은 정말 네. 많이 생각을 하다가 신랑한테 여보 이제 내가 다른 게 돈을 버는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정말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0: 네.
2: 그때 신랑이 네. 하는 말이 여보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0: 예.
2: 돈은 자기가 벌 테니까 여보는 찬양하는 데 힘써는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0: 그렇구나.
2: 그래서 예. 다시 마음을 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찬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아껴주시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0: 참 마음속으로 많이 고마우셨을 것
2: 같아요. 아, 많이 고맙습니다.
0: 사실 우리 극동방송이 어린이 합창단에 이런 행사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우리 지휘를 하시면서 또 두 아이까지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이렇게 같이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옆에서 이렇게 묵묵히 기도해 주시면서 또 잘 도와주시니까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식년 집사님.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청곡 가운데서 정말 이 곡 시아하고 시에리가 다행히 안 해요. 이거를 싹트네 싹터요 우리의 사랑이 와 밀려오는 파도처럼 이게 진짜 옛날 곡이거든.
2: 야.
0: 율동도 이렇게 막 이렇게 맞아요. 올챙이 나오듯이 이렇게 이런 율동이 있어.
2: 해도 되겠다.
0: 옛날 율동이 있었는데 네. 시아 알아요? 이 율동? 잘 모르죠.
3: 네.
0: 곡은 알고. 자 여러분 우리 예전의 그 추억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싹트네 싹하지 못했던 분들 네. 이쪽으로 오세요. 극동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옛날에 불렀지만은 지금 잠깐 떠나 있는 분들 꼭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싹트네 함께 찬양하시죠.

0: 너무 든든한 남편이네요. 멋지네요.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남편이 아직 마음이 안 열려서 아이들하고만 드리고 있는데 정말 부럽고, 저희 가정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가정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부럽다는 분들 참 많으시네요. 자, 아까 어떤 분이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결심하셨는데,
1: 네네.
0: 지금 오늘 계기로 그런 가정이 많이 탄생됐으면 좋겠고,
1: 아멘.
0: 가족 중에 나만 안 믿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 혹시 있으면 내가 돌아가야지 이런 분도 꼭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고3 때부터 금요일날 일찍 끝나서 하교할 때 새끼라 들었는데 벌써 24살이라고. 와, 지금은 교회에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담임 맡고 있대요. 새끼라가 딱 5년 됐거든요. 아, 처음부터 들으셨구나 이분.
1: 그러시네요.
0: 고3 때 새끼라를 처음 듣기가 쉽지 않은데.
1: 그러니까요.
0: 와, 7047번님 감사합니다. 율동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1: 네.
0: 분도 계시고.
1: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0: 자, 우리 보니까 확실히 우리 시아보다
1: 네.
0: 시엘이가 딱 의젓하네요.
1: 아.
0: 시엘이 오늘 이렇게 생방송, 우리가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거의 이제 끝날 때 됐어. 진짜 빨리 되죠.
1: 네.
0: 시엘이 오늘 느낌 어때요? 오늘 느낌?
2: 너무 떨렸어요.
0: 아, 진짜? 아, 진짜 떨렸어요. 그랬구나. 우리 시아는
2: 좀 떨렸는데 이제는 좋아요.
0: 내가 볼때 지금 시아가 가장 신난 것 같아요.
1: 아,
0: 시아는
1: 맞나요?
0: 방송
1: 네네.
0: 체질인가 봐.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찬양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맑아진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네요. 오늘 우리 정자례 집사님 이렇게 가족과 함께 방송은 처음이시잖아요.
1: 네, 맞아요.
0: 방송은 많이 해봤지만
1: 네네네.
0: 이렇게 찬양 부르니까 어떠세요?
1: 아, 저는 사실 오히려 이게 다 같이 오니까 제가 조금 떨리더라. 혼자 할
0: 그렇죠.
1: 때는
0: 그렇죠.
1: 와 이러는데요.
0: 네, 내 남편 잘할까?
1: 아,
0: 내 아들 잘할까? 뭐 이러면서.
1: 어저께도 연습했거든요, 저랑 틀리는
0: 네.
1: 부분을. 근데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찬양하고 방송을
0: 그래요.
1: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연락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예 바라고 왔습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이 시간에 지금 제가 이제 예수 사랑하심은 찾았다가 이 신청곡이 이 곡이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야곱의 축복 이 찬양으로 제가 지금 바꿨습니다. 이 찬양도 우리 알죠? 시아 시엘이 참 우리 시아 시엘이 엄마 아빠 말잘 들으면서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 제목도 내고 말씀도 이렇게 나눈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찬양으로 찬양 선교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우리 어린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남편 한 말씀.
3: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 가정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정의 달 5월 맞아서 또 부부의 날 맞아서 우리 찬양 사역자 정자례 집사님 가정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가장 신청곡 중에서 이 곡이 가장 많았는데요. 우리 야곱의 축복,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새끼라 라디오 앱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이게 악보가 옛날 거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네. 살짝 헷갈렸죠.
1: 네.
0: 예.
1: 네.
0: 싹트네 싹트네. 내 원래 내 마음의 사랑인데. 예.
1: 네.
0: 자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 나오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수진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성령 충만받은 사도 베드로가 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날 하루에 남자로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은 설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가 창립될 때 3,000명의 성도로 창립되어갖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부흥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5,000명, 수만 명의 교회가 되어 온 예루살렘을 예수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 뒤덮어 놓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나아가서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장 40절 보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함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최고의 권위이고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가 나갈 방향이 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주여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성경은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지켜야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생겨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서 허감의 권세를 몰아내고 내 몸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멘을 받을 때 병든 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허감의 권세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냐고 그냥 말씀을 구경처럼 와서 그저 듣고 가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가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날마다 말씀을 늘어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요 또 기도에 힘쓰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2장 40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능력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요 교회 부흥의 열쇠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흩어지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주일날 강단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서 2시간, 3시간 엎드려 있으면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내일 예배는 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일주일 동안 또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대단히 죄송하게도 여기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밥 먹을 때 빼놓고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 그것도 어떨 땐 잊어버려요. 밥 먹다 생각이 나서 아차하고 어느 날 식당 가서 보니까 한잔 식사하다가 숟가락 놓고 다시 머리를 잠깐 숙였다가 다시 이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죠. 아이고 오늘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었네. 집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고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냐? 기도하다가 열흘 동안 간절히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일을 계획하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다가 뜻하지 않게 워싱턴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삶을 하고 교회를 떠나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교회를 지어라고 말씀합니다. 와보니 목사님이 떠나시고 나서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남은 성도가 57명이었고 교회 은행 통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2년 후에 3에이커 정도의 땅을 주셨습니다. 3,300평 정도 땅을 샀고 교회를 짓기 시작할 때 주석 성도가 25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50명이 이제 한마음 돼서 5년만 동안 교회를 짓는데 정말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매일 두 차례 기도를 가졌습니다. 아침 5시에 새벽 기도, 밤 9시 겟세마네 기도, 매일 두 번씩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전 성도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 기도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흩어져서 집에 와서 세수하고 학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사업장에도 갔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더하여서 하루에 3명에서 5명 리레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매월 말에 다음 달 달력을 붙여놓으면 금식할 날짜에 자기 이름을 써서 넣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3명에서 5명씩 돌아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년 반 만에 공사비 270만 불 들여서 단돈 빚 하나 일벌 하나 짓지 아니하고 1991년 11월에 우리 주영희 목사님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목사님 참 젊으셨네요. 당시 추수성도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보드 사정 주어는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요, 기도가 충만한 교회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을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면 가진 것을 다 나누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켜쥐고 갖고 있고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나눌 때 더 부어주실 텐데 움켜쥐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물건은 나누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혼자 움켜쥐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나눌 때 하나님께 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누는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할수록 더 힘써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시선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미혼모들, 혼자 살고 계신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정들, 한국에 지금 다문화 외국인들이 250만이 이상 와 살고 있는데 그분들, 북한을 탈출해서 나온 3만5천 탈북자들,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이 OECD 국가에서 세계 최고로 저출산입니다. 작년에 겨우 반전해서 0.8인데 2.0이 돼야 제자리 걸음인데 0.8이니까 큰일 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출산 장려 운동 캠페인을 벌여서 작년 통계가 2.1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3명 이상 낳기 캠페인합니다. 3명 있는 분은 4명 낳으시기 바랍니다. 4명 있는 분은 5명 낳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5명씩만 낳으면 3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고 또 우리나라가 저출산 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견인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의

내면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떤 경우에도 갈등과 나눔, 다툼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함께 만연한 편가르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가 되면 우리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망국병이 핀가르기입니다. 나와 다르면 그를 원수로 하고 이렇게 싸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되고 동과 서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저 휴전도 무너뜨리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회를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 같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한 결과 결국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의 장로교회 대표되는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세우고 영락교회를 지키는데 목숨 바쳐 헌신한 김응락 장로님이 계십니다. 원래 평안북도 북한 의주군에서 평안북도 의주군에서 태어나셨는데요. 1906년 5월 6일 영록한 여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서 15살 때 세례를 받고 그리고 19살 때 용촌 덕흥교회 집사님이 됩니다. 1940년 월남을 합니다. 그래서 종로일 때에서 포목상을 운영하면서 사업가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 받은 그 축복받은 그 재물을 갖고 한명원에서 쓰는데 다 내놓았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또 고아들을 돌보는 보리론, 영락 보리론이라는 보리론을 세워서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물질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고 믿고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한다는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해방후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과 함께 1945년 배단이 전도교회 설립에 참여했는데 이 교회가 영락교회가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고 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귀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1949년 교회 건축 시작되었을 때 참 한국이 그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많은 물질을 헌신해서 아름다운 석조 건물을 헌당했습니다. 1950년 6월 4일 이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20일이 지나잖아 20일쯤 지나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쳐들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남쪽으로 피신할 때 본인은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교회는 서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와서 영락교회를 점령해갖고 영락교회 안을 무기고를 삼아서 무기를 갖다 쌓아놓고 교회 사무실은 공산당 연락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은학 장로님은 언제 이 공산당이 물러가고 교회가 다시 예배될 수 있을까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맥아더 장군이 1950년 9월 달에 인천 산역작전을 벌여서 드디어 유엔군이 진격해 들어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로 달려가는데 아직 공산군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붙잡혔습니다. 넌 누구냐? 김은학 장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 장로다. 여기는 왜 왔어? 기도하러 왔수다. 정신 나간 예수쟁이구만. 붙잡아가지고 자기들의 본부 속에 있던 중북 경찰서들 끌고 가서 그를 고문하고 수없이 때려 피투성이가 되게 만든 후에 이 반동무자 처리해버리라. 그래가지고 공산군이 그를 끌고 채용하려고 무기고가 있는 영락교로 왔습니다.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 김은학 장로가 부탁합니다. 내가 5분만이라도 예배당에 들어가 기도하고 나오게 해 주십시오. 어차피 죽으려 했으니까
공산군이

0: 그래 빨리 들어갔다 나와라. 그래서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교회 일부가 폭격에 맞아서 그저 천장이 일부가 무너져 있고 바닥은 폭격으로 파헤쳐져 있고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성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 가족과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눈물의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그는 그 교회 마당에서 총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 그의 나이 45살입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끝까지 죽기까지 목숨 바쳐 헌신하며 사랑하는 대로 못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6181국에 9191번, 지역번호 02-6181에 9191 여의도순복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점심시간에 후식으로 수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테이블에 계시던 분이 수박을 소금에 찍어 먹는 거예요. 소금을 살짝 찍으면 단맛이 더 살아난다고 하시기에 저도 따라해봤습니다. 검색해서 찾아보니 단맛을 살리기 위해 소금을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토마토를 먹을 때도 좀 더 달게 먹으려면 소금을 살짝 뿌리면 된다고 하고요. 또 팥죽 같은 음식을 먹을 때도 소금을 뿌리면 단맛이 확 살아난다고 합니다. 보통 단맛이라고 생각하면 설탕이나 꿀 같은 것을 곧바로 떠올리기 마련인데 오히려 짠맛을 가진 소금이 단맛을 더 살려주는 효과를 낸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때로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게 의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가끔 그런 일이 삶 속에서 생기곤 하지요. 고난이나 상처나 예기치 못한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 이게 나의 행복이랑 전혀 상관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훈련이었고 연단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더 아름답고 절묘하게 완성시키는 인생의 소금 같은 중요한 순간이 되곤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혹시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계시다면 이 순간이 어쩌면 바로 그런 날인지도 모릅니다. 뭔가 잘 안 풀리고 복잡하고 고단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바로 그날이 내 인생의 연단의 맛을 내는 소금 같은 날일 겁니다.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그 여정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같이 걸어가는 그런 일상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김동욱의 음성으로 금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찬양 이 곡으로 오늘 같이 걸어가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면 담대해지고 의연해지기가 어려운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합니다.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뭐 마인드 컨트롤을 억지로 한다거나 뭐 인간적인 방법과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하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시간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또 위로를 주십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느덧 목요일입니다. 또 한 주의 절반을 다 지나가고 있는데 뭐 여전히 눈앞의 문제, 어려움, 또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 해결되지 않은 채라 할지라도 결국은 주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주님 안에서 거하는 시간이셨기를, 그런 한 주로 기억되는 시간이기를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찬양해야겠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결국은 소망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믿고 기대해야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오후 보내면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언제나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9727번님, 늘 편안한 진행, 편안한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0896번님, 은혜로운 찬양에 늘 힘이 나네요. 저도 말씀 씨앗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문자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키워드 보내주시면 성경 구절이 예쁘게 새겨진 말씀 씨앗 배경 화면을 보내드립니다. 다운받으셔서 뭐 휴대전화 배경 화면 설정해 놓으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차원에서 서로 전송해 주셔도 좋겠죠. 우물정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이번 주의 배경 화면은 시편 90편 1절의 말씀, 모세의 기도의 그 고백이 담긴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비가 내리는데 6801번님께서 비 준비하시니 찬양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추천해 주셨네요. 영주에서 평택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라고 사연 주신 1504번님도 내 삶에 성령의 단비 내리길 기도해 봅니다 하시며 같은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심영진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잠시 후 특별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0: 같이 걸어가기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함께합니다. 같이 만나보기. 우리는 매일 수많은 미디어와 영상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영적 갈증을 채워줄 무언가가 더욱 절실해지는 요즘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서 선교를 통해 한국교회의 영적 토양을 일구는 귀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회장이신 박종태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부탁드려요.
1: 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동안교회를 섬기고 있고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종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 또 어떤 사역들을 주로 그동안 감당해 오셨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기독교출판협회는 1975년 기독교출판사업의 그 발전을 도모하고 문서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몇 안 되는 출판인들이 함께 모여 설립하였습니다.
0: 네.
1: 올해로 51주년을 맞이하고 있고요.
0: 와, 역사가 오래됐네요.
1: 네네. 예. 기독교 출판사들이 안정적인 환경 가운데 그 진리를 담은 양서를 출간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호간 정보 교환과 또 연합 행사를 통한 문서 선교를 진행하는 일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기독 서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물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겠지만 이런 다양한 신앙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접하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또 이런 신앙 서적을 읽음으로써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신앙 서적만이 가진 어떤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좋은 말씀인데요. 책은 시대와 장소의 한계를 넘어 그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신앙서적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영적 도구이며 또 축복의 통로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돕는 역할과 또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적용하며 실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한 영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돕고 또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일, 위로와 회복을 돕는 일,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 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고 또 삶의 실제적인 실천에 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 서적의 역할인데요. 최근에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한국기독교출판협회에서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도 참 예쁜데요. 빽빽한 지혜의 숲 가꾸기 캠페인. 어떤 내용의 프로젝트인지 궁금한데요.
1: 빽빽한 지혜의 숲 가꾸기라는 말이 참 문학적이고 또 따뜻함이 배어나오죠.
0: 네.
1: 그 우리가 빽빽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 한 그루의 나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0: 네.
1: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모여서 이렇게 빽빽한 숲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숲을 이루게 되면 새들도 날아들고 들짐승들도 오게 되고 아주 평화가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한국교회 한 교회 한 교회가 모여서 우리 출판계와 동반으로 동반 성장을 위해서 큰 행사를 하면 좋겠다.
0: 네.
1: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출판계의 그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계와 또 연합하는 사업들도 진행하게 되고요. 또 오늘날 그 한국교회가 맞닥뜨린 그런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요. 교회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출판계에도 위기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하고 연합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0: 네. 빽빽한 지혜의 숲 가꾸기. 앞서서 이 거대한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그루의 나무 하나하나가 이렇게 심겨지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1: 네.
0: 그렇다면은 한 교회에 책 한 권이라도 한 가정에 신앙서적 책 한 권이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귀한 신앙의 양서들을 세워가자라는 그런 취지의 캠페인인가요?
1: 그렇습니다. 교회와 이제 기독교 출판 관계는 이제 분리된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공동 운명체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해왔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지혜의 숲은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성경책을 지고 다니며 판매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권서에 이제 뿌리를 두고 기획을 했고 또 성경 번역과 발행 또 배포를 담당하던 그 권서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0: 네.
1: 이 계획이요. 예. 그래서 한 교회에 100만 원 운동을 통해 조성되는 그 기금은 그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오로지 기독 출판 생태계 회복과 활성화에만 쓰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네. 어떻게 또 자세하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1: 네. 이제 여기서 기금이 조성이 되면 전국을 순회하면서 기독교 도서전도 계획하고 있고요. 각 교회에서 도서관을 설립하거나 또 독서 클럽을 만들 때 전문가를 파송해서
0: 네.
1: 지도 양육을 돕거나 또 신인 기독교 저자 역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일이라든가 또 독후감 공모 이러한

0: 일도 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에 참여하는 그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 장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1: 그렇군요. 예. 단순히 뭐 신앙서적을 교회에 비치할 수 있게 한다. 뭐각 가정에 신앙서적을 준다.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서적을 정말 바른 신앙관으로 깊이 있게 소화하고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분들도 파송할 수 있고, 네, 또 작가들도 발굴하고, 독후감 대회라든지 굉장히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캠페인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앞으로도 이 캠페인이 또 어떤 다양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지 또 기대하며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또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형편껏 이렇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냐 하면 제가 지난 4월 나흘간 서울 국제 불교 박람회를
1: 아,
0: 다녀왔습니다.
1: 불교 박람회를요? 네.
0: 지난해에는 한 20만 명이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는 역대 최대 참관객이 25만 명이나
1: 와,
0: 몰렸습니다.
1: 그래요?
0: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 참관객의 75%는 2030 MZ 세대였습니다.
1: 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가했군요.
0: 48%인 12만 명은 무종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불교 체험을 하고 거기서 명상도 하고 다양하지 뭐 출가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불교에 입문하는 과정 설명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한번 또 생각하게
1: 아,
0: 되었습니다.
1: 그러게요. 네. 기독교계도 이렇게 다음 세대들, 또 기독교에 관심은 있는 아직은 무교인 사람들에게 좀더 쉽게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또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장이 필요할 텐데요. 네.
0: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서울 국제 기독교 박람회가 열렸으면 좋겠다. 또 우리의 이 행사가 거기에 마중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에 이어서 뭐 부산 등 광역시에서도 이게 계속 이 불교 박람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 아, 그래요?
0: 일부 지자체의 지원과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 그 종단의 권역별 대형 사찰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한다는
1: 아,
0: 것입니다.
1: 그렇군요. 예.
0: 그래서 이렇게 큰 행사가 진행되고 거기에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소 늦기는 했지만 뭐 우리 말에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때다라고
1: 그렇죠.
0: 이야기가 있지
1: 예.
0: 않습니까? 사실 늦기는 했지만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우리 기독교 교계도 정말 기독교의 참된 그 문화를 잘 이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그 우리 기독교 출판계가 왕성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도서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이제 그 뜻을 다시 한번 좀 펼쳐보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그동안 그 기독교계의 뭐 다양한 집회, 뭐 전도 대회, 뭐 찬양 콘서트 같은 행사들은 있지만 이런 기독 문화라든지 또 기독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불신자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박람회는 사실 없는 그런 실정인데, 기독 문서 선교와 관련해서 앞으로 그런 박람회나 좋은 계기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캠페인을 시작하신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설명을 들어보니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장님.
0: 당초는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단회적으로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서 많은 반응과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사업으로 가면 좋겠다. 이래서 기독교 문화를 또 바꾸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1: 네. 신앙 서적과 복음의 나무가 곳곳에 잘 심겨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 캠페인에 많은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어떤 교회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0: 사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과연 동참하는 교회가 있을까? 관심 갖는 분들이 있을

0: 할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기도를 하자. 그래서 우리 관계자들이 매일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문을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중앙선결교회의 한기채 목사님께서 네. 본 프로젝트에 대해 높이 평가하시고 자청하셔서
1: 네.
0: 고문으로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2로 후원 교회가 되어 주셨습니다.
1: 네.
0: 계속해서 이제 뒤를 이어서 미국 LA 새생명 비전교회의 강준민 목사님, 또 1516 교회의 이상준 목사님, 또 과천교회 주현신 목사님,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님 이런 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지금 참여 의사를 밝히시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고요. 또 교회뿐만 아니라 기관과 기업에서도 또 관심을 갖고 있고요.
1: 아, 그래요? 네.
0: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국내외적으로 성경 또 기독교 서적을 듣고 읽기 운동을 펼치는 큰 재단이 있는데
1: 네.
0: 이 재단에서 우리의 뜻을 좋게 보시고 MOU 체결을 해서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1: 그렇군요. 예. 네. 예. 참 역시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또 한국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시작한 사역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다 예비하시고 붙여주시는구나라는 걸 또 실감하게 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앞으로 더 많은 교회와 기관 또 교계의 많은 단체들이 함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이 걸어가기 오늘 한국기독교출판협회 박종태 회장님과 함께 문서 선교를 통해 한국교회의 영적인 토양을 더 비옥하게 일구는 이 귀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회장님 평소에 극동방송 많이 들으시죠?
0: 많이 듣습니다.
1: 네. 네, 저희 극동방송에 찬양이 언제나 흘러나오는데 또 이렇게 인터뷰하는 동안 또 함께 찬양을 한 곡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떤 찬양 좋아하시는지 궁금한데요.
0: 네, 찬송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양을 네. 참 좋아합니다.
1: 특별히 이 찬송을 마음에 품고 자주 부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우리 일상의 삶을 잘 그렸을 뿐만 아니라 또 잘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또 천국의 소망까지도 이렇게 제시하는 찬양 같아요. 그래서 네. 늘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좀 힘이 나고 천국의 소망도 갖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힘이 됩니다. 그래서 늘 찬송을 좋아하고 부릅니다.
1: 네, 일상의 동력과 천국의 소망을 주는 이 찬송의 메시지 함께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찬양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하겠습니다.

0: 같이 걸어가기 오늘은 특별한 인터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이 만나보기 한국기독교출판협회 박종태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 귀한 신앙 서적을 통해 기독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캠페인의 이름이 참 예뻐요. 빽빽한 지혜의 숲 가꾸기인데요. 캠페인을 함께한 현장에서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또 어떠한 결실들이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서서 많은 교회들이 동참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1: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있고요. 또 일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0: 네.
1: 이렇게 귀한 뜻과 취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뭐 십시일반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언론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또 참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빽빽한 지혜의 숲 가꾸기 프로젝트가 한국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에 마중물이 되고 또 작은 불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캠페인에 관심 갖게 된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1: 네.
0: 그런 분은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까요?
1: 저희 한국기독교출판협회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2-3474-0820, 02-3474-0820입니다.
0: 네,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으니까요. 뭐 꼭 교회,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뭐 가정에서도 궁금하면 연락해도 되는 거죠?
1: 아, 그렇습니다.
0: 네. 또 이렇게 출판업계에 계신 분을 모셨으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 궁금할 만한 질문도 좀 드려볼까 해요.
1: 네.
0: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신앙 서적도 좀 읽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당장 무슨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고민하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그 신앙의 숲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듯이 신앙도 작은 말씀의 습관과 좋은 책 한 권에서 자라나기

0: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많이 읽으려기보다는 꾸준히 읽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1: 아, 양보다는 네. 꾸준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 네, 네. 예.
0: 처음부터 어려운 책을 읽기보다는 지금 내 마음에 위로와 은혜가 되는 책, 또 부담 없이 하루에 뭐 5분 내지 10분 정도 읽을 수 있는 책, 또 성경을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 이런 책들을 읽으면 아마 이렇게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1: 네.
0: 책을 읽는 시간을 남는 시간에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정해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 네. 네.
0: 우리는 소위 뭐 짜투리 시간에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물론 그런 시간도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시간은 창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을 잘 만들어서 그 책을 읽는 시간을 짧더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뭐 커피 한 잔 정도의 시간도 좋고 또 잠들기 전 10분도 좋고 이렇게 정해놓으면 아주 날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독교 서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지친 마음을 살리고 또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영적 양식이 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늘 한 페이지라도 한번 읽는 시도를 해본다면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1: 네, 여러분 다들 잘 들으셨죠? 네, 처음부터 목표를 높게 잡기보다는
0: 네.
1: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내어 꾸준히 읽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회장님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정말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커피 마시는 시간은 그렇게 따박따박 지키면서 그동안 신앙 서적은 남는 시간에 읽어야지 했었는데 저도 오늘 회개하고 시간을 창조하여
0: 네.
1: 시간을 마련하여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훌륭한 독자가 탄생되었네요.
1: 아, 네.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모든 우리 같이 걸어가기 식구들도 회장님의 권면 듣고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신앙서적을 매일매일 흡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네, 같이 걸어가기 특별 인터뷰로 오늘 박종태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귀한 캠페인 쭉 이어가시려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할 텐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0: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출판사가 200여 출판사가 되고요.
1: 와.
0: 예, 우리 협회에 참여하는 출판사는 한 120여 출판사가 됩니다.
1: 네.
0: 이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묵묵히 이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기독교 출판은 주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제약을 받고 어렵고 힘든 과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만드는 우리 출판인들을 위해서 문서 선교사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치지
1: 네.
0: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랫동안 이 귀한 사역을 끝까지 사명감을 갖고 이어가고 계시는 문서 선교사분들, 기독 출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오늘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교양도 더욱더 쌓여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한국기독교출판협회 박종태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나와주시고 또 귀한 말씀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0: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드립니다.
1: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0: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1: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0: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1: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세제를 드립니다.
0: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1: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문서 선교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피아워십의 찬양 말씀 앞에서 이 찬양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모이는 울산 중부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데는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로마서 1장부터 4장에 걸쳐 펼쳐집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축복과 유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배웁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믿는 자가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배우고 로마서 8장에서는 믿는 자가 성령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가 율법에서 자유롭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믿는 자가 무법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믿는 자가 십계명을 버릴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믿는 자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신자들이 구원이나 성화를 위해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구주를 섬길 자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도 않고 율법으로도 성화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모세의 율법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실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데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으셨습니까? 답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율법 자체가 죄악된 것이 아니지만 죄악이 무엇인지 드러냅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죄악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악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7장 7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없었더라면 자신이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도 모범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는 도덕적 기준에서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자신의 도덕성에 대해 기록했는데 3장 6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흠이 없었다니 놀랍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사도 바울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탐내지 말라.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만약 십계명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탐내는 것이 죄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십계명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탐내는 것이 죄라고 결론 지었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이나 차를 훔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그저 바라보며 저 집이나 차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죄일까요? 율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죄악이 무엇인지 드러냅니다. 둘째,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죄악된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은 율법이 죄악된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악된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죄악된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젖은 페인트예요. 만지지 마세요. 라는 표지편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도

0: 새끼손가락을 내밀어 그 표면을 살짝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셋째,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죄악을 폭로합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선하고 거룩한 율법은 죄악을 드러내고 죄악된 욕망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죄악된 본성을 폭로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성을 드러내는데 이것이 바로 이 구절들의 여점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삶의 축복을 가져다 주어야 할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죄를 부추켜 바울을 속이고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었습니까? 답변입니다.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있습니다.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율법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냅니다. 율법 자체는 죄악된 것이 아니지만 죄악된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 번째 계명을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열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탐내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네 이웃의 소유물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갖기 전에는 자신이 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열 번째 계명을 시험해 본 후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열 번째 계명을 시험해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열 번째 계명을 시험해 볼 때 어떤가요? 열 번째 계명을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이웃은 같은 동료 신자들을 포함하여 당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더 크고 좋은 집이나 자동차, 보트, 별장을 탐내지 마십시오. 이웃의 더 잘생기거나 더 유능한 배우자를 탐내지 마십시오. 이웃의 더 나은 생활 수준을 탐내지 마십시오. 이웃의 더 높은 IQ를 탐내지 마십시오. 이웃의 더 나은 운동 능력을 탐내지 마십시오. 이웃의 더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탐내지 마십시오. 이웃의 사업적 성공이나 학업적 성취를 탐내지 마십시오. 이웃의 겉보기에 문제없는 삶을 탐내지 마십시오. 이웃의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지 마십시오. 우리 중도가 감히 이 열 번째 계명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믿지 않는 분이라면 열 번째 계명을 통해 스스로 시험해 보는 것은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믿는 분이라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완벽에 한 걸음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십계명을 시험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남회동에 위치한 울산중구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92-6331번 052-292-6331번 울산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나훔 1장 15절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직원 채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본문이었어요. 근데 참 어떤 말씀보다 위로가 깊었던 기억이 있어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목소리 좀 들으면 아시겠지만 아직 목 상태가 조금 돌아오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오늘도 찬양 나누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얼른 회복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찬양과 성경 구절 그리고 또 은혜로운 찬양 메시지 들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이고요. 저는 강세영입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장소미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하지원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할게요. 지금까지 강세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때때로 일이 꼬인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찬사를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스스로 취하고자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시죠. 이 찬양들 나누다가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쉼과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세 곡으로 오늘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배하은의 찬송가 메들리 함께 들으셨고요. 우르르 워십의 예수 내영혼의 사랑, 그리고 한홍재 목사님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듣고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은 요구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존재를 알아주고 또 존중해 줄때 자존감도 생기고 또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면 행복해지지만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으므로 영광 돌리기 마땅합니다. 그럴 때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곳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시고요. 8845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89세 되신 저희 아버님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걱정이네요. 치료제 대신 하늘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시면서 예수나의 치료자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료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조한민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가 메들리 옹기장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한 찬양이는 시간. 여러분 문자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들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 메시지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강성식의 찬양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 찬양 가운데 계속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오시죠.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된 점이 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언양교회 김정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마지막 때 말세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말세는 마지막에 어느 시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전체 기간이 말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말세,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특별히 이단이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급기야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이 멀쩡하게 다니던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참담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나갈 때 순순히 나가지 않았겠지요. 남아있는 성도들과 나가는 자들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단을 적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이단에 넘어가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고 일갈합니다. 2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서 그들은 이단에 넘어가서 교회에 나간 사람들이고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교회를 나가는 일도 없고 끝까지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나가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 속했다는 말이고 참된 교회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교회에 속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매우 조심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눈물을 머금고 다니던 교회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에 정착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색안경을 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이밀면서 이러니 저러니 말을 보태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당시에 교회를 떠난 이들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다고 했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도 없던 일이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당시에 교회를 나간 이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교리로 이단의 가르침으로 교회를 막 흔들어 댔습니다. 교회 안에서 착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미혹을 해대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서 교회를 나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쉽게 판단하고 경솔하게 비난하기 위한 용도로 19절 말씀을 들이밀면 안 됩니다. 또한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 볼 때 멀쩡한 교회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르침이나 설교나 교회 운영 방식이나 이단과 비슷한 교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그렇다면 한 번쯤 지금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 계속 출석을 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요한일서가 쓰일 당시에 이단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고 제법 많은 이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교회를 나가는 그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나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한때 교회를 잘 섬기고 착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착실하게 교회를 출석하던 분들 가운데 이단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지금은 언제 교회를 다녔다는 식으로 열렬하게 이단 교주, 하나님이 아닌 이단 교주를 추종하는 이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나간 그들,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나간 그들과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들 차이가 뭘까? 도대체 왜 그들은 교회를 떠났고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가? 우리를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게 하는 힘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 무엇이 우리를 교회에 붙어있게 하는 것일까? 이단과 사비, 사이비의 그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우리를 교회에 여전히 머물게 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게 하는 힘은 도대체 뭘까? 그 질문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늘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처음부터 늘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처음부터 늘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늘 들어온 이것이 중요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해놓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놓은 사복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놓은 수많은 서신서들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 걸고 우리에게 전해준 신앙의 고백과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듣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바로 처음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24절에 처음부터 들었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단에 넘어가고, 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말도 되지 않는 가르침에 현혹이 됩니까? 왜 한 인간에 불과한 교주에게 흰머리가 가득하고 부축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나이 많은 교주를 왜 신성시합니까? 새로운 것을 찾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늘 들어온 것, 오던 것 말고 뭔가 다르고 새로운 것을 찾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는 이들은 교회 가면 늘 같은 말만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고 합니다. 다른 거, 새로운 것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제는 지겹다고 합니다.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많이 못다이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그 이야기냐고 합니다. 주부만 딱 펴놓고 설교 제목을 보면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겠구나 다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눈을 딱 감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가 지겨울 수가 있습니까? 성경 이야기가 지겨울 수 있나요? 복음이 따분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번 새롭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의 무지함, 무식함을 절감합니다. 분명히 읽었던 말씀이에요. 횟수를 알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아,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었구나. 탐복합니다. 그런데도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 말고 다른 것 알려달라고요? 지겹다고요? 따분하다고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05장에서 한 성도는 이런 노랫말을 썼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예수님 이야기 또 해주십시오. 시덥지 않은 세상 이야기 말고 성경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좀 밝혀주십시오. 그냥 내 귀만 말랑말랑하게 하는 그런 말랑말랑한 설교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발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 또 들려주십시오.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보고 또 봐도 전혀 지겹지 않으니까 또 들려주십시오. 늘 새로우니까 또 들려주십시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말세에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그것이 지겹다고, 듣기 싫다고 귀를 막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단순히 귀를 막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사욕을 따를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복받고 무병장수 누리고 그 세상에 허탄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교주로 만들어서 열렬히 추종한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깝게도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슬프대도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환경과 토양 속에서 온갖 이단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더니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쇠퇴하고 있는데 이단은 부흥하고 있습니다. 기성교회가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새로운 것 말고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 그거 붙잡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강준민 목사님 강의를 듣고 최근에 그분이 쓰신 책 신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돌아와서 그 책을 좀 읽어보았는데 책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대화합니다. 마음으로 남의 일에 참견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합니다. 겉으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을 순식간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고 비아냥거립니다. 고요한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는 만나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속으로 빈정대는 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만 않아도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죠. 이 구절 앞에 한참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나?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맞다 화시의 설교 진행이 됩니다. 다 그렇잖아요. 우리 속으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점수 매기고 등급 매기고 거의 달인입니다. 이런 아마 경연 대화가 있으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함부로 남 평가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이 아니라 이상한 소리를 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창을 오랜만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전학을 갔기 때문에 정말 설렘으로 그 동창 모임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설렘의 이유는 초등학교 때 제가 열렬하게 좋아했던 여학생이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모임을 다 마친 다음에 돌아온 길에 남자 동창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 동창이 제 귀에다 대고 대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훈아, 나는 예수보다 한 단계 위야. 내가 차원이 더 높아. 예수님께 님자도 안 붙여요. 나는 예수보다 한 단계 위야. 내가 차원이 높아.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을 알고는 최근에 2단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있던 친구가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요한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아냥거리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는 안 보를 여령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이니까 진리에게 새 것, 헌 것, 수식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처음부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진리 앞에 새 것이다, 헌 것이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들어온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보고 듣고 기록해놓은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들어온 그 말씀,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기름 부음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써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요한은 이미 20절에서 기름 부음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면 기름 부음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가운데 기름 부음만큼이나 오용되는 단어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성령 체험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명을 시작하게 될 때, 예를 들면 선교를 간다든지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된다든지 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27절은 교회 안에서 은사 사역을 좋아하는 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것 봐라,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러니 목사도 필요 없고 교사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그냥 직통 계시만 있으면 된다. 수준 낮게 사람들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대단히 매력적으로 들리죠. 대단한 성령의 사람처럼 들리죠. 지금도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그때 주시는 말씀을 하라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설교 준비는 일체 하지 않고 온갖 병고침을 몰두하는 이단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이단에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지요? 성경에 기반한 설교 그렇게 싫어하고 늘 들어온 설교 그거 별로 싫어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과 꼭 맞는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매력적으로 들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무슨 뜻이냐가 중요하죠. 일단 이단이나 은사주의자들이 기름 부음을 성령과 연결을 하는데 그것은 일단 맞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면 성경 읽으시다가 기름 부음, 뭐 기름 이런 말이 나오면 성령님이라고 읽으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의 뜻입니다. 성령님을 받아서 특별한 체험을 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신비한 하늘의 지식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전혀 읽지 않게 되고 하늘만 쳐다보게 되고 성령 받아서 뭔가 방언하고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서 뭔가 획기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고 그래서 어디 용하다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데서 쫓아다니는 것이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우리에게 인치신, 우리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긴가민가하는 분들이 계시죠? 화끈하게 성령 체험하고, 화끈한 거 좋아하잖아요. 화끈하게 성령 체험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 것 같은데 저 같은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별로 그런 게 없죠.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경험을 했다면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엉뚱한 짓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강력한 체험을 했다는 말은 그만큼 바울이 악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강팍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지만, 그런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0: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우리는 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어떻게 그 고백을 달기 가능하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성인 정도로 평가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특별한 성령 체험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미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다른 말로 이제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런 말이죠. 주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꾸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처음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늘 자주 듣던 말씀이라고 진부하게 여기지 말고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이 유혹만의 세상 속에서, 진리가 희미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허탄한 세상의 악의를 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54-91번, 지역번호 052-254-0091 언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신회과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백은우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연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 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비전교회 윤재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비전교회 윤재덕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다른 친구에게 전해줄 때 뭐라고 하시면서 전해주시나요? 친구야, 친구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죽었단다,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보다 이렇게 말하죠. 친구야, 친구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대. 아니면 친구야, 친구 아버지가 말이야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나셨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표현하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죠. 소천하셨다, 별세하셨다, 돌아가셨다, 세상을 떠나셨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씁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왜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왔다는 것입니다. 왔던 곳이,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왔던 곳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왔던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갔다는 말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로 돌아갔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돌아가긴 했는데 막연하게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죽는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람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고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황제는 늙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았지만 그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 최희준 씨는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가수 최희준은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름이 흘러가다 떠돌다 가는 길이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최희준 씨는 인생은 나그네까지는 표현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문제는 나그네 인생은 구름이 흘러가듯이 떠돌아가는 길이라고만 했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를 말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 가사처럼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가는 게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정처없이 흘러가면 안 됩니다. 정처없이 흘러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후회합니다. 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돌아갈 목적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를 모르면 포류합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도 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보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침반이 고장나버릴 경우에 목적지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때 그 배는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고 방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찾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과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나그네요, 여행객과 같습니다.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짐을 싸서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가방을 챙겨 타는 것이고 숙소가 바뀔 때도 짐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기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요, 여행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로 왔지만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그가 가는 종착지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멸망받아 지옥 가야 될 인생에게 하나님의 품인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0: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할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나의 선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못 가요.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나는 못 가요고 억지 부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억지 부릴 수도 없고 억지 부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르시면 두 손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를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서 눈을 뜨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돌아가셨다 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 저 천국입니다. 죽음 이후 천국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거나 상담하길 원하시는 분,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필요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당신을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0: 공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응원은 성경처럼 되새기고 괴롭히는 자의 언행은 뉴스처럼 지나보내라. 기분 나쁜 말을 선택하지 않고 지나칠 때 그 말의 주인은 내가 아닌 그 말을 뱉은 사람의 것. 책을 보다가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해준 따뜻한 응원 다들 있으시죠?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기억에 남을 응원을 보내준 사람은 모두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죠. 기분 나쁜 말을 듣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고 괴롭히는 자의 언행을 뉴스처럼 지나 보낼 수 있는 것도 가족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서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곁에 있어서 공기처럼 소중함을 몰랐던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의 찬송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7편 함께합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7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달리고 또 달렸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은 하루, 아직 지쳐있는 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듯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친히 새 힘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주님을 앙망하며 새로운 내일을 향한 새 힘을 얻으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은 셈을 쉴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첫 곡은 주를 앙모하는 자, 어노인팅의 찬송가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피로와 수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며 바라보는 이 시간. 주님께서 새로운 내일을 위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찬양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크룩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7418번님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남겨주셔도 됩니다. 2046님, 션디 반가워요 라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저도 반갑습니다. 7418님, 이 시간에 피디님 목소리를 듣네요. 가족들 모두 잠들고 저만 따뜻한 생강차 한잔 마시면서 방송 듣는데 반가운 목소리에 글 남겨요. 하루에 두 번 방송하시려면 많이 힘드시겠어요. 저도 찬양 신청해봅니다. 나가

같은 죄인 살리신 듣고 싶어요 신청해 주셔서 조금 전에 크룩스의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죠. 오늘 첫 곡처럼. 아, 때로 지치기도 하고, 아, 곤비하고, 또 성경에 자빠진다는 표현도 있는데, 피곤하지만 주님 주시는 새 힘 얻어 이 시간 함께 합니다. 이 시간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도 주님 주시는 새 힘 얻어 내일을 넉넉히 승리하시는, 이겨내시는, 살아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영어 찬양 한곡 준비했습니다. 힐송의 주 품에 들려드릴게요.

5월 21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With God의 말씀 앞에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귀로 듣는 신앙 고전,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가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저를 성화시키시고 제게 회개할 수 있는 수단과 함께 회개할 수 있는 시간까지 넉넉히 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제게 주신 생명과 건강과 재산과 식량과 의복과 평강과 그 외에 무수히 많은 다른 것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영육간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사 이 아침에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구하옵나니 이처럼 제 육신을 잠에서 깨워주신 것처럼 제 영혼을 죄와 육적 안일로부터 깨워주소서. 저 밝은 태양빛으로 제 두 눈을 비추사 환히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제 심령을 환히 비추사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제게 은혜를 더하사 오늘도 빛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소서. 제가 믿음을 지키고 모든 언행 심사에서 하나님께나 다른 모든 사람에게 깨끗한 양심을 지킬 수 있게 해주소서. 선하신 하나님, 오늘 제 손으로 하게 될 모든 연구와 활동을 축복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셈을 치러야 할 때 저의 영혼과 양심이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해주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지키사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나 그의 악한 하수인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악한 원수들이 제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얻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눈길로 저를 지켜보사 선한 일만 있게 하시고 악한 일

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천사들을 시켜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에게 명하사 저를 둘러 진치게 하사 들어오나 나가나 안전하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제 영혼과 몸을, 제 모든 행동과 소유를 아버지 손에 의탁하오니 보호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맡겨진 것은 무엇이든 멸망하거나 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혹시 믿음이 약해져 잠시라도 아버지를 잊거든 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긍휼로 저를 기억해 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온 교회와 택함 받은 모든 백성에게도 긍휼을 베푸사 마귀와 이 세상과 적그리스도의 분노와 횡포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그리고 주께서 택하여 하늘나라에 속하게 하신 자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값없이 주시는 이 기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소서.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교회들을 평강과 공의와 참 경건으로 계속 축복해 주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그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신들이 맡은 소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부여하신 모든 은사와 영적 축복을 더해 주소서. 이 교회와 나라의 모든 지도자가 참 경건과 참 공의와 참 순종과 참 평정 속에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 중에서도 마음과 육신이 아프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소서. 특히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핍박받거나 고통당하는 모든 이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진리가 보다 널리 전파되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모든 핍박과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소서. 복되신 구세주여, 속히 임하시어 죄로 가득 찬 이날들이 끝나게 해주소서. 제게 은혜를 베푸사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이 사망의 날이든 심판의 날이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 등에 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게 해주소서. 주 예수님, 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오시되 속히 오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와 그 외의 다른 은혜들이 제게 필요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오늘뿐 아니라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제게 이 은혜들을 항상 내려주소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겸손히 엎드려 간절히 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멘. 아침 묵상을 위한 조언. 아침 기도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혹시 기도하려 할 때 사탄이 기도가 너무 기니까 생략하라든지 아니면 짤막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속삭이거든 기도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이유로 마귀는 기도를 아주 싫어하며 우리의 육체 또한 기도를 아주 귀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기도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온 마음을 다해 이 거룩한 경건의 연습을 실행하십시오.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귀찮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귀로 듣는 신앙고전,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입니다. 돌이키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두르거나 우리의 짧은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구원과 힘이 주어집니다. 그분을 조용히 신뢰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스티븐 컬셰프만의 Be Still and Know 들으셨습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단순히 방향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밀어붙이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다라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급하게 결과를 만들려는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더 애쓰지 말고 내가 쥐고 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두라는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팀 룩 월십의 선하신 나의 주, 피아 월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텐트 메이커스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의 Come Jesus Come, C.C. Winans의 How Great is Our God, 조나단 버틀러의 Love Never Fail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933 쓰시는 분, 김도현님 늦은 시간 여전히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지만 이 시간 감사히 들으며 하루 마무리합니다. 라고 하루의 마무리에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8592번 쓰시는 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에서 이 노래 부르다가 울컥했습니다. 다시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게 힘들 때가 있죠. 그래도 아 정말 후회가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주님을 섬길 거야 라는 마음을 아마 이분이 가지셔서 이 찬양에 울컥하시지 않았나 싶네요. 요즘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8592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피아 월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장근이가 부른 당신은 자유, 오벳의 이사야 53장, 그리고 소망의 바다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 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호주의 청년 폴 로싱토는 여자친구와 크루즈 여행 중이었어요. 크루즈가 뉴사우스 웨일즈의 아름다운 해안을 지나자 한밤중에 아름다운 해변 경관을 즐기기 위해 로싱토는 여자친구와 함께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발코니 너머 외곽에서 바다를 바라보던 여자친구는 강한 해풍에 밀려 그만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로싱토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여자친구를 구하려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깊은 바다 가운데 떨어진 여자친구가 살 확률은 0%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로싱토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종으로 알려졌다가 CCTV 확인 결과로 드러난 이 안타까운 사건은요, 호주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줬고요. 3년 뒤에 폴 로싱토는 1년에 단 한 명만 주는 용감한 호주인상을 사후에 수상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걸 알면서도 세상에 오셨고요. 십자가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신 주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4주의 보혈은 소진영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바리톤 홍성선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자친구가 깊은 바다로 떨어지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구하기 위해 떨어졌던 폴 로신턴. 그리고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사라져서 실종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CCTV 확인 결과로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기꺼이 뛰어든 폴 로싱턴의 사랑을 사람들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날 위해 기꺼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우물정 1069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날 위해 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수원시립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0: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스콧 맥나이트는 복음은 나에 관한 것이기 이전에 우리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개인적인 변화를 일으키죠. 그러나 스콧 맥나이트 목사님의 말처럼 복음은 나 이전에 바로 우리에 관한 이야기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복음은 개인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또 같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에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음은 더 이상 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있는 실체가 될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고 소외된 자들을 품으며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텐트메이커즈의 예수나의 치료자로 달빛간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치유자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장윤영의 You Raise Me Up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든 레빅의 Nothing But The Blood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벳의 받은 복을 세어봐라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히즈 윌의 사랑 그 좁은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은의 주님의 보혈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데이비 펠프스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 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리얼 워십의 하나님 뜻 무엇이거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느윈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이고요. 저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순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고난의 파도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그 하나를 넘은 것 같은데 더 큰 파도가 몰려올 때도 있지요. 그런데요, 그 파도에 맞서느냐, 아니면 그 파도를 올라타느냐, 우리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고난을 우리가 맞장서서 이겨내는 것도 참 중요하겠고요. 그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 또한 필요할 겁니다. 남북한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떤 문제를 잘 헤쳐나갈 때도 있어야 될 거고, 고난의 파도를 잘 넘어간 다음에 편안해지는 그때를 기대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의 파도를 이겨내고 또 넘어갈 힘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송의 가사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래요. 그런 하나님이 그동안 부어주셨던 은혜와 복이 지금의 고난을, 이 파도를 넘어갈 힘이 된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에 취해서 감사합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또 고난이 닥쳐왔을 때 넉넉히 이겨낼 힘을 길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남북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 나와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많은 동포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또 넉넉한 그 이겨낼 힘들이 있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 동포 여러분들께, 또 탈북민 여러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그리고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AM 1188kHz 기억하시죠? 그리고 제주국동방송 AM 1566kHz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 FM 채널과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이나 또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기 갖고 계시다면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어플을 다운로드 해보십시오. 어플 검색하시는 곳에서 FEBC 영어소문자로 검색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도 보내실 수 있는데 아마 메시지 남기시고 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방송을 들으시면서 은혜의 시간, 그리고 잊지 말고 동역의 시간들, 그 마음들 함께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에서는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는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북한 땅에서 벌어지는 인권의 처참한 현실들을 저희가 드라마로 꾸며봤죠. 인권 드라마 오늘 6화입니다.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은혜로운 찬양.

0: 누구세요?
1: 저, 기억하시지요?
0: 아니, 내가 여길 어떻게...
1: 그때 우리가 어디로 팔려갈지 다 알고 있었던 거지요?
2: 뭐가 이리 시끄러워?
1: 우리 엄마가 북송됐답니다. 좀 알아봐 줄 수 있습니까?
0: 저런...
2: 안 됐구나. 그나저나, 넌 어떻게 여기 있니?
1: 덕분에 우리도 모르게 팔려가서 농촌에 시집 갔었지요. 그래서 모순처럼 지내다가 저만 탈출해 나와서 선양에서 일했었습니다.
2: 엄만 북송됐고?
1: 네.
2: 소식을 찾아봐 줄 순 있는데 돈은 있나?
1: 얼마나 필요한데요?
0: 아유, 좀 싸게 해줘요.
2: 인연이 있으니 저렴하게 한 500위안 정도 주면 한번 알아봐 줄게.
1: 그때 우리 팔아넘길 때도 그 가격에? 좋습니다.
2: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내곧 연락해 주지.

0: 여보세요?
1: 네 엄마 찾았다. 지금 해산에서 멀지 않은 교화소에 있대.
0: 진짠가? 그럼 우리 엄마 거기서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1: 5천이 아니니?
0: 네, 있습니다.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동생 민호 소식도 좀 알아봐 줄수 있습니까?
1: 네가 돈이 많나 보네. 이건 천이한 추가다.
0: 그래, 우리 가족들 구하려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모았으니 네가 다 가져간다고 해도 내가 다시 또 모아서 우리 가족 꼭 구해내고 말 거야. 엄마, 아버지, 우리 민호야. 우리 어릴 때 함께 오붓하게 지내던 고향집 시절로는 다시 못 돌아가겠지만 꼭 다시 만나자.
2: 북한에서 굶주림에 죽어가던 은경모녀는 중국으로 향하지만 인신매매로 강제 결혼에 넘겨져 시골로 보내진다. 탈출한 은경이는 돈을 벌기 위해 식당에서 일하며 지내다가 엄마의 강제 북송 소식을 알게 되는데,
3: 당과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들은 사람이 아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너희들, 자궁검사, 항문검사도 끝났겠지? 이? 내 아내가 중국에서 몰래 숨겨온 돈 다 찾아낸다. 기카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종자는 모조리 싹 없앤다. 이번에 들어온 간나 하나가 중국에서 애새끼를 베고 왔다 해서 지금 그 애 없애러 가있어. 니들 썩은 정신들도 여기서 제대로 교양하고 나가라. 에, 넌 이름이 뭐간?
4: 저 박순옥입니다.
3: 니? 이름이 뭐가 어디래?
4: 아, 박순옥.
3: 아니지! 니 이름은 42번이야. 알겠어? 너 이름이 뭐라고?
4: 42번입니다.
3: 42번!
4: 네. 아.
3: 이게 어디서 감히 얼굴을 쳐다봐. 야, 42번.
4: 네.
3: 신입 교육받는 동안 너희 15명은 이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말고 앉아서 규칙을 외운다. 제대로 못 외우면 맞는다. 앞으로 너네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명심하라.

0: 42번 면회.
1: 예? 면회요?
0: 몇 달 동안 아무도 안 오길래 가족도 없는 줄 알았더만 누가 있긴 있구나야.
1: 아, 누구지? 민호 왔나?
2: 안녕하세요, 은경이 어머니.
1: 네? 누구신지?
2: 은경이가 보내서 왔습니다.
1: 아, 은경이요? 아, 은경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2: 네. 은경이가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아유, 우리 은경이가 잘 있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2: 은경이가 어머니를 잘 보살펴달라고 해서 칫솔하고 담요하고 필요한 거 몇 개 간단히 챙겨왔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얼굴이 정말...
1: 여기 생활이 뭐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2: 아유, 사실 아까 들어오는 길에도 시체를 몇 구 봤습니다. 다들 여기서 못 버티고 안타깝게 됐어요.
1: 네, 모을 건 주는 게 없는데 매일 죄행일 나가서 일은 해야 되고 위생상태도 안 좋으니 하루에 서너 명씩은 죽어나갑니다.
2: 곧 좋은 소식 있을 테니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0: 42번 석방.
1: 정말요?
0: 썩 나가라.
1: 고맙습니다.
2: 은경 어머니, 이쪽입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1: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2: 뇌물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경이가 애 많이 썼습니다.
1: 아이고, 우리 은경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2: 은경이가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모았나 봐요. 은경이 아버지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1: 예? 은경 아빠 어디 있대요?
2: 저 안쪽에 있는 수용소에 있다고 합니다.
1: 아유, 은경 아빠.
2: 거기는 손 쓰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서 우선 어머니부터 모시고 나왔습니다.
1: 그럼 민호는요?
2: 민호는 다행히 할머니 댁에서 삼촌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우리 민호 얼굴 좀 보러 가게 해주세요.
2: 지금 바로 두만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계획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위험해져요. 먼저 은경이 만나서 그 다음에 민호도 데리고 나오는 방법을 찾으면 그러면 됩니다. 중국 가서 전화라도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어머니 속상하시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얼른 이동합시다.
3: 엄마!
1: 은경아! 우리 딸 얼굴 좀 보자.
3: 엄마! 꼬리 이게 뭔가? 뼈대만 남았으니까? 피부는 또 왜 이렇게 새까매지고?
1: 그래도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지. 은경아,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니도 민호도 소식을 모르니까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니.
3: 엄마, 민호도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식량 좀 보내줬습니다.
1: 참나다, 은경아. 우리 민호 목소리 좀 들어볼 수 있을까?
3: 그게 민호가 전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랑 누나가 설명도 없이 중국 간 거에 대해서 엄청 화나 있고 엄마랑 누나 탈북했다고 누가 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좀 당한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하다가 걸리면 큰일이라고 절대로 안 하겠답니다.
1: 그랬겠구나. 우리 민호한테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
3: 우리 일단 한국 가서 정착금 받고 민호한테 많이 보내주면 민호도 마음이 많이 바뀔 겁니다.
1: 한국? 어? 거기가 어디야?
3: 엄마, 아직 한국도 모른가? 남조선 말입니다.
1: 남조선? 아니, 거기 가서 어떻게 산다니? 거긴 사람 못 살 곳이라고 우리 배웠지 않냐?
3: 엄마, 엄마가 아직 너무 뭘 모른다. 지금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잘 산다. 중국 테레비에 나오는 한국 드라마 좀 한번 보십시오. 중국 선양보다 훨씬 멋진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같이 북에서 온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줘서 신분증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준답니다.
1: 그런 허풍을 너 믿니?
3: 엄마는 북한에 있을 때 중국

0: 여기 북한보다 얼마만큼 잘 사는지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우리가 다른 세상을 모르게 인민들을 그 안에 가둬뒀던 겁니다.
1: 야간 고생을 너무 했나? 아이고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있네.
0: 지금은 못 믿어도 곧 믿게 될 겁니다. 엄마, 우리 한국으로 가십시다.
2: 북한 인권 드라마 나의 이름을 찾아서 기획 극동방송 편성국 북방사역팀이었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급망과 안보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매우 빨리 좋은 방식으로 끝내겠다며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인도양에서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조선을 납포하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미 양국이 안보 경제협력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10년 안에 인간 운전이 드물어질 것이라며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를 전망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지난달에 북중 교역 규모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7만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들어서 약 8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에 새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폐결핵 확진 사례가 잇따르며 현지 공장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급망과 안보, 국제 현안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을 찾으면서 성사됐습니다. 양국 정상이 불과 4개월 만에 서로의 고향을 오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폭풍우를 함께 헤쳐갈 파트너라며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한일 간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와 벌써 네 번째 만남을 갖게 됐다며 이는 한일 셔틀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과 경찰청 간 스캔 범죄 대응 협력, 조세희 탄광 희생자 DNA 감정 실무 협의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보장과 중동 정세 대응 과정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한일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내 평화와 국제사회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와 안보, 글로벌 현안 대응까지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매우 빨리 매우 좋은 방식으로 끝내게 될 것이라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의회 피크닉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국이 이란 핵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안보 원칙은 분명하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미국은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을 잇따라 납포하는 등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성과도 함께

언급하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여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했고 보잉 항공기와 다른 미국산 제품 구매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가 미국 농민과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무역 관계 개선과 동시에 이란 문제에 대한 압박을 병행하면서 외교 안보 현안을 동시에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인도양에서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 스카이웨이브 호를 납포하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해당 선박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에서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선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이미 이 선박을 이란산 원유 운송에 관여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미국이 이란의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유조선을 납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유조선 티파니호와 매제스틱 X호를 잇따라 납포했습니다. 미국 군 당국은 이란 국적 선박이나 이란의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선박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공격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고 공개하면서도 미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 준비를 군에 지시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 일부 민간 정유소들의 이란산 원유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가하며 압박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한미 양국이 안보 경제 협력 합의 이행을 위한 양자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협력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워싱턴 회담에서 공동 팩트시트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조만간 미국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안보 분야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은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통상 갈등과 미국 기업 관련 현안 등이 불거지면서 실제 협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외교부는 양국이 안보 경제협력 합의에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시장 접근 장벽 해소 필요성을 강조해 통상 현안에 대한 미국 측 문제의식도 드러냈습니다. 양국은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국제해상교통로에서의 항행의 자유보장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10년 안에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일은 매우 드물어질 것이라면서 자율주행 시대 도래를 자신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열린 스마트 모빌리티 서밋에 화상으로 참석해 앞으로 모든 주행의 90%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 텍사스 일부 지역에서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과 로봇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미국 전역으로 무인 차량 운행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머스크는 AI와 카메라 기반의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이 인간 운전자보다 더 안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시장 조사업체들은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앞으로 10년 사이에 수천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또 뉴럴 링크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시력 회복과 마비 환자 보행 보조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뇌에 초소형 칩을 심어 외부 카메라 정보를 전달하거나 운동 신호를 해석해 보조 장치로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이와 함께 스페이스X 상장 준비 사실도 언급하며 우주 발사체 재활용 기술이 인류 문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약 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달 대중 수입은 약 2억 5천만 달러, 수출은 약 7천만 달러 규모로 집계됐는데요.
북중 교역은 코로나19

코로나19 시기 국경 봉쇄로 사실상 중단됐다가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이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북중 교역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넘게 증가했는데요. 지난 3월 북중 여객 열차 운행과 평양 베이징 항공 노선이 재개되면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현재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장과 병원,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중국산 건설자재와 기계설비, 의료장비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북중 전략 협력과 교역 확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평양 기준으로 1달러당 7만 100원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서 약8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BK 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통화량 증가와 외화 부족 현상이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환율은 올해 1월 초 3만 9천 원 수준에서 4월 중순 7만 원을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북한이 명목 임금을 크게 인상하고 지방발전 사업과 공장 건설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을 풀면서 시중 통화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금 외에도 돈표와 디지털 원화 지급 등이 확대되면서 북한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여기에 외화 공급은 부족한 반면 주민들의 달러 비축 수요는 늘어나면서 환율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내부에서는 쌀과 의약품, 휘발유 등 수입 의존 품목 가격이 오르고 민간 소비 위축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구진은 북한의 확장 재정 기조가 계속될 경우 환율과 물가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에 새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가운데 폐결핵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현재 공장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3만 5천 명의 북한 신규 노동자들이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 일대 의류, 식품, 수산물 가공 공장 등에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랴오닝성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 3명이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인 뒤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공장에서도 추가 확진 사례가 확인되면서 현지 공장들은 북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긴급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이어서 집단 기숙사 생활을 하는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확산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지 중국인 관리자와 직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감염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들이 출국 전 건강 검진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검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북한 노동자들을 태운 버스들이 계속 단둥으로 들어오고 있어 중국 내 북한 노동자 파견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4도 사이로 조금 낮게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6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양덕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안주 13도, 양덕 12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5도, 안주 24도, 양덕 19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남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신의주와 삭주, 구성과 희천은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3도, 삭주와 구성 11도, 낮 최고기온은 삭주 24도, 신의주와 구성이 2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도 전 지역이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하루 동안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현과 개성 14도, 신계 11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6도, 신계 24도, 장현 2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의 오전은 지역에 따라 맑거나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해산과 원산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원산 14도, 함흥 12도, 해산 5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23도, 함흥 20도, 원산 16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도 하루 동안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성진과 무산에서만 오전에 잠시 하늘이 맑았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성진 11도, 무산 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무산 19도, 성진 17도, 청진 14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0: 있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m에서 최대 3.5m까지 평소보다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2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M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2편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시편 저자는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사람처럼 하나님께 진심어린 전심어린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죠. 우리의 눈물도 기도가 되고 떨리는 마음과 목소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대로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이 새벽 시간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괴로운 마음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야기하시는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의 목소리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 올려드렸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최한원과 비엔나 왈츠 오케스트라 함께 연주한 관현악 찬송 앨범 가운데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평화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길 바라면서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 쉬고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늘 곡조의 맑은 가락이 울려 퍼지는 하루를 위해 함께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바합창단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했습니다. 계속해서 주 음성 외에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바로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그랬죠.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효도하면 잘 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신은 효자 가문에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철 대왕, 유명한 미국의 실업가 앤드루 카네기죠. 어린 시절에 매우 불우하고 가난한 것이었는데, 본래 스카틀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버지의 사보로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 미국으로 이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볼 만들어서 가지고 집집마다 돌리면서 행상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살 길이 없어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 가서 하루에 16시간 열급산 정도로 일을 했고, 카네기는 이때 어머님의 노고를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22세 되던 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어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에게 비단 옷을 한번 사드리고 하인들도 많이 두고 어머니의 타실 마차도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뼈저린 분투를 했습니다. 서약한 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동안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있다가 52세, 52살에 결혼을 했고, 62세 되던 해 유일한 자식 딸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어머니의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되어진 일이지만 결코 이것이 그로하여금 강철 대왕이 되게도 한 것이었습니다. 부모 공경이란 결국 자신의 복되게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자가 효자를 낳는 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0: 즐거울 것이라고 그랬어. 효는 노력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효는 아름답습니다. 효는 그 가정의 장래를 예고해 주는 축복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은혜의 나눔까지 만나보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시오. 한복도 하셨는 김희웅입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며 한나날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0: 하나가 예수의 피로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시니 주님을 믿기 위해 어떤 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 어떤 것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내 영혼에 희락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헛되고 일시적인 세상적 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삶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에 생명의 은혜가 새롭게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에 아닌 믿음이 공동체와 함께 발맞춰 하나님을 불러보지도 못한 북한 영혼들을 바로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복음이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사하며 내 영혼의 햇빛 빛이니 이 찬송을 신청합니다.
1: 복음의 참된 빛이 북녘 땅에 비추어 북녘에도 주님을 향한 노래와 희락과 봄날이 가득할 소망이 차고 넘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함께 찬양합니다.

포로된 자를, 억눌린 자를, 갇힌 자를 복음에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도 고향 땅을 생각하며 고향 땅을 위해 기도하며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주님을 향한 노래가 삶 가운데 봄날과 희락과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용은 햇빛 비치니 찬양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목소리로 그리고 그 선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내용훈의 해피 피치니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진리와 빛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세상의 모든 풍파와 근심과 걱정과 우리를 흔들고 누르고 막을 때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염려치 않으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 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간밤에 우리를 편안히 재우시고 이 아침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가실 새 하루를 기대하며 감사와 경배로 주를 예배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성도된 우리를 생명샘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0: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은혜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그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이 글로에의 가정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과 어려움을 들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저런 이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직접 문의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과 또 재혼과 이혼의 문제, 독신, 결혼, 재혼, 이혼. 자, 요것에 관한 아주 실질적인 삶의 이제 고민이 담긴 이제 문제입니다. 아, 특별히 이제 이 독신, 결혼이냐, 이 독신이냐,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이제 질문을 이제 던졌는데, 1절부터 6절은 이제 독신이냐, 결혼이냐 하는 문제고, 8절, 9절은 재혼이고, 또 10절부터 16절은 이혼에 관한 내용이죠. 자, 먼저 이 독신이냐, 결혼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보면은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자, 이게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 사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육신은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을 잘 절제시켜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원문으로 하면 손대지 않는 게 좋다.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터치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금욕하며 사는 것이 너희 영혼의 정화와 구원에 좋다. 이런 주장을 교회에서 했던 거죠.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죠. 아주 현실적인 방어적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죠. 자녀를 두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과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일상에 있어서의 이 방어적인 기능을 말하면 결혼 관계를 잘 지키고 빨리 결혼해야 될 것은 사람 안에 끌어오르는 이 정욕, 이 정욕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주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음행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참 많았습니다. 항구도시이고 여러 가지 이 음란 유흥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 고린도의 이런 많은 이 음란과 유흥의 문화 가운데 너희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너의 정욕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잘 지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결혼 관계 안에서

결혼 생활, 또 성적인 생활을 잘 지켜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 의무를 다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해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 당시 헬라 시대에 아주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이 주관하고 주장하는 거지 아내가 자기 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죠. 그러나 이게 창조신학의 원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의 원리로 돌아가서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관계를 잘 유지하며 가져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어떤 관계 없이 있지만 다시 합하라. 자, 분방하지 말라. 이유, 남녀 부부가 관계를 갖지 않아야 될 이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내가 기도할 때, 그때는 집중해서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집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공격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성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미혹이 있기 때문에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들 분방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위해서 분방해라 이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런 상황 가운데 허락을 하지만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사도적 권면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 주님의 권면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적 권면이 있습니다. 사도적 권면. 이제 이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으로 살길 원한다.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시간을 다 드릴 수 있고 또 마음에 이제 사도 바울도 이 정욕을 다스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스스로 잘 절제가 되었고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홀로 있으면 전적으로 주를 위해 살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은사. 그러니까 독신도 은사라는 거죠. 혼자 사는 게 전혀 힘들지 않고 혼자 사는 거에 대한 전혀 어려움이 없고 정욕 같은 거 전혀 뭐 생각도 안 나고 그냥 평안하게 자기의 삶을 꾸릴 수 있는 것 요거는 은사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아유 나는 도저히 혼자는 못 산다. 외로워서 못 살고 견디지 못하고 정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혼하면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한 몸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 어느 정도 혼기를 지나면서 결혼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과부들. 과부들, 그 당시에는 천재지변과 배를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풍랑이 있고 하면 죽는 경우들이 빈번했었죠.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과부들에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이분들은 아유 나 다시 혼자야 됐는데 어떻게든 빨리 결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압박감 가운데 이 소셜 프레셔라고 그러죠. 사회적인 압박 가운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내가 말하는데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여 이 정욕을 잘 해소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욕구이기 때문에 잘 해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굳이 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비교적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존재하던 모든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음행에 관한 문제를 앞에 얘기를 하고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혼에 관한 건 10절부터 16절까지 7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고민, 교회의 성도들의 고민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한다. 자,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니고 이거는 누구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는 주님의 명령이 아닌 게 있어요.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주의 명령이 아니고 사도적인 권면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이 말씀을 썼지만 사도적인 권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결혼의 원리, 이혼의 원리입니다. 이혼의 원리. 첫 번째,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않는 게 좋다. 11절에 보면 만일 갈라섰으면 별거 하기 시작한 거죠. 그대로 지나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러니까 이혼한 게 아니라 별거 한 거죠. 따로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왜 갈라섰는데 그대로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별거 하다 보니 예를 들면 아유 그냥 이것도 편하고 좋다. 아니면 별거를 하고 보니 예를 들면 이 남편이 여러 가지 폭력적인 또 여러 가지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중독의 문제라든지 도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별거를 하고 보니 이제는 좀 편하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고 또 아내도 마음을 갖고서는 다시 설득을 해서 다시 화합하든지 하라. 그러니까 요 말은 별거를 했다고 해서 요게 자기를 정당화해서 음행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음행의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지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않는 것이 제일 먼저 큰 주님의 뜻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이제 12절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고 남편이 있는데 자매는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근데 남편이 믿음 생활을 나는 해야 되겠는데 너가 믿지 않아서 나는 아유 같이 가기가 어렵겠다. 근데 이 자매가 너무 형제를 좋아해요. 제발 그러지 마라. 같이 살자. 나는 못 버린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고민하지 말고 같이 살아라. 같이 살아라. 또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내 아내와 함께 살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면 믿음 때문에 버려야 되고 절대 그러지 말고 지키라는 거죠. 14절에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도 안의 거룩함은 남편의 세속적인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기보다 내 안의 거룩함이 더 강해서 남편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거룩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룩함 때문에 너희 자녀들도 지금 주님 앞에 나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거룩함이 아무 영향이 없고 도리어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면 너희 자녀도 똑같이 세상에서 그냥 돌아다니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배우자가 믿음을 지키며 자녀들에게 믿음을 권면하면서 같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니까 이 자녀들도 이제 서서히 믿음을 갖게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는 이 믿음은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영향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걸 확신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15절에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그러면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혼의 계약, 서약을 지키는 건 서로 간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더 이상 더 싫다. 끝이다.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갈리거든 구해될 것이 없다 얘기를 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이 결혼 생활의 모든 가정과 관계를 통해 화평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화평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16절에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고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자,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라는 건 여러 의미를 포함합니다.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 다 있죠. 화평 중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가정의 화평을 위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갈리려고 하거든 같이 사랑하고 나 같이 가자. 나도 다시 노력해볼게. 같이 믿음을 가져볼게. 자, 그러면 화평 중에 이 화평을 지키기 위해 다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가능성도 있고 동시에 믿지 않는 자가 갈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집착해서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화평을 위해 어쨌든 너무 구애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이 남편을 구원할지 구원하지 못할지 아내를 구원할지 구원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낙관적으로 보면 구원할지 모르니 떠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되고 좀 현실적으로 보면 구원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너무 구원받아야 된다고 집착해서 붙들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원리는 이혼하지 않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두 번째 거룩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죠. 그런데 세 번째로 굳이 떠나겠다 그러면 구애받지 말아라. 네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면도 있고 현실적인 면도 있다. 중요한 건 뭐냐? 화평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화평을 지켜라. 화평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 5조 6조에 보면요. 우리 성도들의 이제 이혼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간음의 문제. 결혼의 순결함을 지키지 못할 때 간음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악의적 유기를 말합니다. 좀 이제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이 악의적 유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유기는 내방쳐둔다는 거거든요. 내방쳐둔다. 언약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악으로 내방쳐두는. 자, 예를 들면 남편이 너랑 절대 이혼하지 않아. 근데 맨날 밤마다 술 먹고 와서 아내를 막 부탁하고 두드려 패고 아침 술만 먹으면 다음날 아내가 눈이 방탱이가 되고 막 힘들고 아이들도 공포에 떨고 이게 뭐냐? 악의적 유기죠. 자, 이럴 때 절대 나는 너랑 헤어질 수 없다. 그럴 수가 있죠. 결혼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말이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인 회복과 변화로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악의적 유기를 끝낼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악의적인 유기고 고통받는 실질적인 폭력 행사이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행사하는 건지를 깨닫고 회복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족은 맨날 피말라 있고 죽어가는데 언약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좀먹고 파괴하게 된다면 이 상태는 뭐냐? 악의적인 유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지속적인 회복과 이것이 같이 동반돼야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 무엇이 임하느냐? 우리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화평이 그 가정에 임하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의 권고에 따르면 이럴 때는 이제 몇 가지 단계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일단 관계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라. 별거. 그 다음에 교회 믿는 가정 같으면 권징, 교회의 권징. 교회가 가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증하고 이 권징을 시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가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큰 과제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원튼 원치 않든 처음 시작은 참 좋았지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영향력이 어느덧 침투하면서 배우자 중에 누구 하나는 이 악한 영향력으로 휘둘릴 수가

0: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더욱더 화평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한 마음을 지켜가는 것, 이거는 우리 성도 모두가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애쓰고 지켜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실질적인 고민에 대한 이 해결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잘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부부라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독처가 원래 그분의 스타일이 아니시죠.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배필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셨죠. 이 원리대로 말씀 따라 살아감이 기본일진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당한 부부의 문제를 독신으로 일생을 보낸 사도가 정리하여 대답합니다. 경우가 여러 가지 있겠으나 한마디로 모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것은 단순히 체제에 순응하는 삶을 살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부부관계 또 나아가 가정생활을 지도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거룩하게 하는 비결이 바로 거룩한 아내에게 있음을 묵상하며 오늘도 그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5월 22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 진행 이영순이었어요. 거룩한 주일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농사를 짓는 농부는 땅을 사랑하고 잘 경작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밭에 무엇을 심고 경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신가요? 원하는 열매가 있다면 그 씨앗을 심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 밭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진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죠. 우리의 마음밭에 또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밭에 나의 자녀의 마음밭에 또 우리 가족의 그 마음밭에 가장 좋은 씨앗이 심어지고 또 그것이 잘 가꾸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찬양 나눕니다.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경은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척도가 듣지 않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귀를 기울여 듣지 않음으로 어리석은 자는 퇴보하게 되고 미련한 자는 안일하게 되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소리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경청은 두 가지의 한자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둘째는 공경하다라는 뜻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들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려 애쓰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곡의 찬송이 이어집니다. 찬송가 399장, 새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499장, 새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유대인의 지혜서로 알려진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할 때 눈과 귀는 두 개씩 만들었는데 유독 입은 하나만 만든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보고 듣는 것을 두 배로 더 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것 같죠. 오히려 소리내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말이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마치 한 목소리처럼 크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런 큰 소리들로 인해서 양심의 소리, 옳은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 것이겠죠. 옳은 소리를 눌러버리는 어리석은 소리를 줄이고 마음 다해 듣기에 힘쓰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65장, 새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 찬송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평안하고 행복한 주말과 주일 되세요. 월요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 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미국의 독립을 주도했던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위대한 스승은 나의 위대한 학교는 나의 위대한 도서관은 하나님의 성경이었다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인생의 구원의 안내서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이고 축복받는 비결이 다 들어있는 귀한 말씀책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와 자녀들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야 합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겨울이 지나야 피는 꽃,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호주로 이민 간 교민이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내내 마당에서 기르던 개나리를 계속해서 기르고 싶어 작은 묘목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새로운 집 마당에 개나리를 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땅이 좋았는지 가지도 쭉쭉 뻗어나가고 잎도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은 어쩌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2년이 지나도 잎만 무성할 뿐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공부를 좀 해보니 춘화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튤립과 진달래, 개나리 같은 몇몇 식물은 추운 겨울을 나지 않으면 생육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땅이 좋고 햇볕이 잘 들고 꽃이 피기 좋은 환경이라고 해도 잎만 무성할 뿐 꽃이 피지 않습니다. 개나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지 바른 땅이 아닌 생육에 불필요해 보이는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듯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의 믿음도 점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직 감당할 시험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혹독한 겨울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필 순간을 기다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감당할 시험으로 연단하시는 주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소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의 믿음도 열매를 맺게 됨을 믿고 승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날고 오묘한 그 말씀, 라이프 로드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의 사랑하는 책, 메리와 제인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코끼리를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눈을 가리게 하고 코끼리를 만지라고 한다면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길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둥근 기둥 같다, 귀를 만진 사람은 넓적하다, 등을 만진 사람은 평평하고 둥글다라고 할 것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만이 사실이고 옳다고 여기고 주장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는 교훈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학력의 차별도 있고 외모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과는 다른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 꽂혀있는 위인전 시리즈 책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그 위인들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그들의 외모는 어땠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위대한 인물로 알려진 그들을 그 당시에도 인정했을까? 그들의 외모를 보면서 혹시 무시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잘못할 때가 많죠. 무지로 인한 선입견과 편견, 외모로 판단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마음을 열어 사람이나 사물, 환경을 잘 대해야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잘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다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내일이면 거짓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배우기에 지나친 열심을 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가 아니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혜의 영,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평강의 빛, 은혜의 빛, 축복의 빛이 우리 얼굴에 가득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다 보면 오해받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가치 기준을 제시한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놓고 논쟁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그것이 어떤 삶의 태도를 만들어내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의 정신을 가지고 존중하고 이해하며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행복 가득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에 유다의 왕에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강성하여 갑니다. 이렇듯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환난을 겪으며 육이 무너지고 영이 세워짐으로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잘생긴 사울의 달콤한 맛을 한번 보더니 망하고서 7년 6개월이 지나도록 환상이 깨지지 않아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과 이스보셋, 군대장관 아브넬까지 다 죽어서 믿을 대상이 없어지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스스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동안 이들을 기다렸어요. 환난과 유혹의 시험을 계속 통과하며 날마다 신본주의로 처리하는 선택을 했기에 결국 백성이 스스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고해요. 다윗이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번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을 받고도 우리는 이렇게 계속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충만하지 못하면 주를 위해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백성과 언약을 세웁니다. 4절 5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고해요. 만감이 교차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37살 때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 기름 부음 받은 후 20여 년 동안 얼마나 모질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30살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40년간 왕 노릇을 했다는 것은 고난이 굉장히 짧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고 수 없는 매를 맞고 옥에도 수없이 갇혔던 바울은 이 같은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불륜과 딸의 강간, 두 아들의 반역과 죽음을 겪지요. 다윗처럼 복을 받아도 죽는 날까지 죄와 슬픔과 고통을 피해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 나라와 자기 악에 대해 점점 알아가고 환난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게 됩니다. 육이 무너지는 것만큼 영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이 땅의 고난은 너무 짧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영원할 것 같나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고난과 아픔은 무엇인가요? 고난과 영광을 거꾸로 비교하지는 않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둘째,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라고 해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자 좋은 수원을 가진 천연 요새이며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도읍지를 옮기려고 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정복을 명령하신 땅이지만 여호수아 이후 400년이 되도록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이기에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는 조롱 속에도 위축되지 않고 사울과의 오랜 전쟁으로 알게 된 수로를 통해 들어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훗날 이 장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소가 됩니다.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고해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후에도 끊임없이 성을 쌓아 방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와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0: 뿐입니다. 다윗 왕국이 확장되고 일이 진척되는 것도 인본주의적인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강성해지는 비결은 결코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사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끝없이 비난과 조롱을 받더라도 내가 정복해야 할 땅은 어디인가요? 나의 가정과 일터는 점점 강성해지고 있나요? 즉,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자리 잡은 피해의식으로 불신 결혼을 했지만 한 고륙이 되어주는 지체들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소위 K장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알코올의존재 아버지로부터 너 때문에 술을 마신다라는 말을 들었고 공부 잘하는 여동생과 비교당하며 차별받았어요. 피해의식에 갇혀 스스로를 고립시켰지요. 급기야 불신결혼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떠나 남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꿈꾸던 행복이 깨지면서 동생의 인도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자기 열심으로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교회 일에만 시간과 정성을 들이니 남편은 교회를 싫어하다 못해 이혼을 선언했어요. 그제야 저는 열방 선교보다 내방 청소가 먼저라는 말씀이 이해되어 날마다 큐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들어온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이혼만이 답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신경정신과에 갔더니 상담사는 배우자의 동의하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세요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공동체 지체들의 만류로 그렇게 하지 않으니 남편도 공동체를 신뢰하며 부부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어요. 나를 포장하고자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애쓰는 모습도 날것 그대로의 냄새나는 모습도 공동체 지체들은 비난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한 고륙이 되어준 지체들 덕분에 저는 지금도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가족과도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던 저를 이제는 무장해제하여 편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유치부 아이가 결석하면 어머니께 전화 심방을 하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며 매일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37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20여 년의 모진 훈련이 있었습니다. 단번에 강해진 게 아니에요. 또한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누릴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조롱당하고 정복해야 할 새로운 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단계를 통과하면 또 다른 단계의 싸움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어떤 난공불락의 성도 반드시 빼앗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환난과 유혹의 시험을 통과하며 신본주의로 한 걸음씩 처리해 나갈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의 삶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윗이 37의 통일왕이 되기까지 20여 년의 훈련을 견뎠듯이 저희도 환난과 유혹의 시험을 통과하며 신본주의로 처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고난을 짧게 여기는 믿음을 갖길 원해요. 육이 무너지는 만큼 영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든든해 보이는 배경과 직장과 인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만을 바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조롱당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까지 위축되지 않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의 인생이 우리와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연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 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몸이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에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감사와 사랑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이 시간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마른 뼈 환상이라 부르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절망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이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 또한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인생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골짜기,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지금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꽃핀 동산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풍성한 포도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그곳에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은 아주 많았고 또한 심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심이 말랐다, 이 아주 말랐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잃었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이 겉으로는 살아있는 사람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버린 그런 뼈와도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메마른 골짜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은 메말라 있는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영혼에는 생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가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정은 유지되지만 그 가정 안에 사랑의 대화가 끊어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직장은 다닙니다. 직장을 다니지만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기도할 힘도, 찬양할 감격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식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마른 뼈의 골짜기로 데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절망하게 하려는 것일까요? 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보게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현실을 보게 하신 뒤에 그 현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회복은 현실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자신의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덮어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란 내 영혼의 마른 뼈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이 메말라버렸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의 가정에 생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메마른 저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정직한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제 계속되는 본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오늘 상황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뼈가 말랐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의 대답이 참 귀합니다. 에스겔은 무리하게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물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가볍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삽니까? 라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주님,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마른 뼈,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사람의 판단으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모르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그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가정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너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겠느냐? 너의 자녀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너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겠느냐? 교회가 다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사람의 눈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른 뼈와도 같은 인생, 죽은 인생, 그런 마른 뼈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되는 본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무엇을 하라 하십니까? 대언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대언하라 하실까요? 살아있는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바로 메말라버린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마른 뼈가 들을 수 있을까요? 마른 뼈에게 기가 있을까요? 메말라버린 뼈가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리에도 선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도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마른 뼈를 살릴 수 없습니다. 바로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사실 마른 뼈의 현실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끝났다 라고 말합니다. 현실은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살아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상황은 불가능하다. 너의 상황은 불가능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넣으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현실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씨앗은 그 땅 안에서 생명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말씀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굳어진 마음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무너진 생각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에스겔이 대언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소리가 났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죽음의 골짜기, 그 마른 뼈들이 가득했던 그 죽음의 골짜기에 움직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흩어진 뼈들이 맞추어졌습니다.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메마른 뼈들 사이에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흩어진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무너진 생각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부관계에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가정 안에서 불평만 대언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낙심의 말만 대언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정죄의 말, 판단의 말만 대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비판의 말만 대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언해야 할 것, 우리가 입으로 내뱉어야 할 것은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죄보다 너무너무 크다. 성령께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 그리하여 다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말을 우리가 대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8절 말씀해 보니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들이 연결되었습니다.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올랐습니다. 가죽이 덮였습니다. 이제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었더라. 즉 생기가 없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겉모양이 갖추어졌다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 형태가 있다고 영적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자동으로 생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이 신앙의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생기가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 겉모양만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다시 진정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신앙의 모양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이런 열망이, 생기를 향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번에는 뼈에게만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생기는 단순한 공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말씀합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의 골짜기, 이 죽음의 골짜기의 뼈들도 모양은 갖추었지만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아직 살아있지 않은 겁니다. 성령의 생명이 들어가야 진짜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생명이 들어가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생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메말라버리고 죽은 것 같은 제 마음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10절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단지 겨우 버티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힘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케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증인,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냥 제 인생의 문제, 그 문제만이라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 말고 제 마음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무너지지만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이제 다시 예배하라. 이제 다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제 다시 섬기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다시금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로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금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주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드셔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적용점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른 뼈 같은 현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영혼의 메마름도, 내 가정의 아픔도, 내 신앙의 침체도 우리 주님은

0: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마른 뼈와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다시금 살려 주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회복의 시작인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에게 가장 먼저 들려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그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면 생명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말씀을 가볍게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죄의 말, 판단의 말, 절망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생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양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삽니다.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래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죽은 것 같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무너진 사람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교회가 다시 사명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강력히 붙들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다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서동에 위치한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97-5632번, 052-297국에 5632번 울산 북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영덕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입니다.
1: 사랑해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주님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위정자들이 세워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세상엔 여전히 전쟁의 총성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라. 연애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만 결혼은 내 시력을 되돌려준다. 결혼에서의 성공은 올바른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올바른 상대가 되면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자라온 환경, 언어, 습관. 어찌 보면 참 부딪힐 수 있다는 건 필연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딪히면 다투게 마련인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부부이기에 알고 있는 그 상대의 가장 약하고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남보다 못한 사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이기 때문에 그때 비극이 생겼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민감한 상처를 나도 모르게 툭 건드려 버릴 때입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아, 당신 어머니는 도대체 왜 또 그러시는데? 남들이라면 절대 알지 못할, 오직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그 마음의 급소를 성난 감정의 칼로 이렇게 찌르는 순간 부부의 대화는 더 이상 소통이 아닌 전쟁의 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 칼날에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오랜 시간 가슴에 멍으로 남게 되는 것이겠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할렐루야. 참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부는 다툼의 목적이 승리가 아니죠. 서로의 다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보듬어주고 이해해 나가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드리는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또 다 알고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은 우리의 옆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셨습니다. 이 아침요, 그냥 한 번도 싸우지 않는 가정이 아니라 혹시나 싸웠다면 잘 화해하는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실 거예요.

결혼 예배 또 결혼식에 가게 되면 가장 많이 불려지는 아, 또 우리 결혼식 결혼 예배에 불려지는 곡 중에 하나죠. 이씨가 이씨아에게. 아, 믿음의 부부로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믿음의 부부,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거창한 신앙적인 지식이나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굳어버린 우리 배우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줄 작은 지혜가 있으면 됩니다. 또 작은 실천이 하나 있으면 돼요. 내 자존심보다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 곁에 배우자가 훨씬 더 소중하다. 이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아침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줄 여러분만의 유쾌한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 식탁에서 혹은 출근길의 차 안에서 어색함을 깨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남편, 현숙한 아내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사랑의 언어를, 평화의 언어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 늘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0194님, 아, 4940님은 여러분, 싸울 수 있는 부부가 옆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싸울 사람이 없는 것, 가슴이 많이 아프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 우리 0183님은 딸이 결혼 날짜를 잡았대요. 아, 참, 이 딸의 사랑의 철학이 있었대요. 그것은 결혼식장 빈 날짜에 맞춰서 결혼 일정을 꼭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아, 다른 사람 좋은 날짜라고요. 이야, 대단한 대화인데요. 네. 3947님도 오늘 오프닝 말씀 함께 하시면서 미소와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극동방송 참 좋습니다 라고 문자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링크 보내드리고요.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참 귀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아, 참 여인숙, 인생은 여인숙, 우리를 기다리는 그 만남 속에 그 만남의 복, 여러분의 그 사랑을 전해달라라고 했는데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를 공유받지 못하신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영상 링크를 공유해드립니다. 1225, 맞는 구석은 하나도 없는 우리 부부. 오늘도 매일 싸우고 또 하루를 보내고, 그런데 피디님, 이렇게 43년을 버텨왔습니다. 43년 믿음이라는 소망으로 오늘도 버텨내나 봅니다. 우리 부부는 천생연분.

믿음으로 뭔가 이거 믿음으로 그냥 탁 이를 악물고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이 또한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부부 그리고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복된 아침인데요. 함께 한 곡 더 찬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한 사랑. 오늘 복된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고백합니다.

0: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미드웨스트대학교 두뇌성장학과 주임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0: 아, 박사님. 네. 제가 최근에요. 네. 재미있는 제목을 봤어요. 이런 네. 글이었는데요. 이제 부부를 얘기하는데 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네. 배우자는 안방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네. 이렇게 네. 왜 이렇게 부부는 잘 맞는 부부도 많은데 네. 이렇게 안 맞는 부부가 많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맞는 부부가 많아요? 안 맞는 부부가 많아요?
0: 안 맞는 부부가
1: 그렇죠.
0: 많은 것 같아요.
1: 대부분 처음에는 그렇게 맞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안 맞잖아요. 예. 이게 제가 왜 그렇게 안 맞나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0: 부부가 왜 안 맞나?
1: 네. 첫째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재질이 달라요.
0: 그렇죠. 재질이 달라요.
1: 네. 그래서 맞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날 수가 있냐고요. 네, 물러빠진 흙하고
0: 그러니까요.
1: 그 질기고 단단한 갈비하고 와. 맞을 수가 없죠.
0: 재질이 다르다.
1: 네. 재질이 또는요? 달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0: 오, 예.
1: 이제 아마 60이 넘은 사람은 오늘 제 말을 다 공감할 겁니다. 이제 여자는 머리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0: 돕는 배필.
1: 돕는 배필이 되는데 이게 참 정말로 신기하고 남자들이 볼 때는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0: 돕는 배필이요?
1: 네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돕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는 길을 뒤에서 밀어주는 걸로 알았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돕는 자가 사실은 리더를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죠. 여자 말 들어서 손해보는 거 있냐. 그리고 제 친구들 거의 99%는 그때 아내 말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예요. 그때 아내 말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때 돈 안 날렸는데 그때 뭘 했으면 그때 했으면 다 후회를 안 하는데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그때 아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면은 자 남자가 이쪽으로 가는데 그걸 뒤에서 밀고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무엇을 돕느냐 방향 설정을 돕는 아내라는 거예요.
0: 우리 아내는
1: 그렇죠.
0: 방향 설정.
1: 방향 설정. 자, 이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를 들어서 자녀를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돈을 어디에다 투자할 거냐. 한번 지금 60 넘은 사람들은 제 말에 전부 무릎칠 겁니다. 맞아. 그때 아내 말 들었어야 되는데.
0: 이야.
1: 이게 처음에 저도 여자는 남자가 머리로 가고 뒤에서 돕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0: 오.
1: 그러니까 아우 난 머리인데 말이야.
0: 그걸 따라와라,
1: 그러고 있어. 따라와. 예.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방향을 선택을 돕는 거더라는 거예요. 방향의 선택을.
0: 오.
1: 그래서 여자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방향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지혜. 남자는 딱 정해지면 그 길로 머리를 딱 갖다 대주면 우직하게 가잖아요. 여자 말을 믿고 잘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로 방향을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가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아내 말 듣는 것보다 더 많다가 제가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0: 예.
1: 나는 아내 말 안 들어서 잘 됐어 이런 사람 몇이나 있냐고요. 그때 아내 말 들었으면 나 이렇게 안 살 텐데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아내 말 들었어야 더 건강해졌고
1: 건강하고 노후가 좋았고 뭐뭐 했는데 그때는 다 내가 머린 줄 알았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내 말 들었어야 돼. 그걸 다 내가 들으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아, 방향 설정을 해주는 게 아내였었구나. 아내가 힘이 없는데 뭘 조력자가 뒤에서 도울까. 그랬더니 방향이에요. 힘은 남자가 세잖아요.
0: 야.
1: 방향만 정해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많이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자 누가 많이 방향을 정할까요?
0: 아, 또 여성이에요.
1: 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결혼할 때 내가 네. 축사를 해줄까 고민을 해봤어요. 만약에 해준다 어떤 말을 할까? 아빠가 엄마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하려고 내가 그렇게 평생을 힘들게 살았는데 65세 되면서 아휴 엄마 말 듣자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진짜 편한 거예요.
0: 와.
1: 진작 들었으면 진짜 내가 행복했을겠다. 그러니까 너는 처음부터 아내 말 들어라.
0: 이미 교통정리를 해준 거네요.
1: 그 대신 민지는 너무 잡지 마라. 남자는 방향 정해놓고 뒤에서 그냥 뭐 해야 돼. 잘한다는데 그 방향으로 갈 거 아니야. 이게 성경적이야.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여자는 못 간다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와 당신 진짜 잘한다. 와 멋져. 역시 대단해.

0: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해준 길로 잘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여자는 방향을 정해놓고 채찍을 하는 거야. 그것도 못 가냐? 왜 남의 남편은 두 발 가는데 한 발 가냐? 이렇게 잔소리 하니까 안 가.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딱 보니까 그래. 여자는 힘이 있어서 끄는 게 아니라 지혜로 남자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구나. 그 다음에 뒤에서 잘 갈수록 돕는 거구나.
1: 기도로 돕고.
0: 기도로 돕고. 여보, 진짜 당신 잘하고 있어. 맞아, 그거야. 잘해, 잘해. 그러면 남자들은 진짜 잘한 줄 알고 힘이 나서 막 엄청 가잖아요. 자,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면 가장 성경적일 것이다.
1: 이야.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서 오늘 우리 박사님은, 네. 이 마지막 시간으로 좀 성경적인 부부가 되면 좋겠다. 네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0: 네, 그리고 성경적으로 사는 부부가 뭐냐? 바로 이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하게 해서 남자는 머리고 말이야. 여자는 내 갈비에서 너 나와갖고 까불어 말이야. 이게 아니라, 가만히 뭐 하나님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도 버릴 게 없는데, 여기서 돕는 자라는 걸 정말 많이 고민을 해보고, 우리 친구들 관계 보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방향이었구나, 방향.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방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의 방향, 재물의 방향, 명예의 방향, 여러 방향이 있잖아요. 그거를 당신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가. 이렇게 정해주고, 뒤에서 잘한다, 잘한다, 밀어주고. 이게 아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1: 연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판단력이 흐리 멍텅해질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정말 우리 아내가 네. 말 그대로 그래서 딱 이렇게 조력해주고 네. 이건 아니라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0: 그런데 이제 아내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왜 힘든가 봤더니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들어쳐먹지도 않고 아내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예, 예. 안 들어쳐먹고 다 텅진하고 이제 와서 내 말 들어? 진작 그게 미워 안 미워? 이만큼 이 화병이 있는 거예요. 당신 내 말 들었으면 지금 우리 빌딩을 몇 채 샀어. 근데 이제 와서 뭐 이제 뭐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구박 덩어리예요. 그 남자들이 나이 들면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딱 정해져 있잖아.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이러고 쫓아댕기잖아요.
1: 참 오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시간에서
0: 오늘 너무 남자들 아니, 기를 죽여놨나요?
1: 아니, 정말 박사님 말씀대로 한 네. 5, 60 이상분이 야 이거 뭐 진리처럼 느끼는
0: 아 근데 나이 들어서 깨닫지 말고 야, 젊을 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1: 이것도 네,
0: 젊을 때
1: 거죠.
0: 깨달아야 돼. 다투지 말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그리고 아내는 그 대신 잘한다는 듯 열심히 칭찬해주고 이렇게 가면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1: 야.
0: 이거는 제가 성경적인 걸 떠나서 제 삶의 경험입니다. 이거는 뇌 교육 과학자 이걸 떠나서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1: 자 박사님 네. 오늘 네. 우리 부부가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가정에서 참 우리 사랑하는 또 자녀를 돌보고 또 우리 부부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렇고 우리 일상형 트라우마 좀 없애보자. 그리고 또 대화는 우내형으로 대화하자. 그리고 오늘 그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박사님 해주셨단 말이에요.
0: 네네.
1: 우리 부부들 특별히 박사님은 뭐 수많은 부부 상담을 하시겠지만 네. 좀 우리 부부 여러 상담 중에 최근에 이제 요즘에 네네. 많이 들어오는 좀 뭐 문제라고 할까요? 좀 가장 좀
0: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아내대로 남편대로 아쉬울 게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냥 내 방에 들어와 있으면 더 편해. 대화 안 해도 돼. 아쉬울 게 없어요.
1: 아쉬울 게 없다?
0: 예. 당신 말하기 싫으면 관둬. 그래? 아이고 나 방에 혼자 가 있으면 돼. 첫째는 옛날에는 방 한 칸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지지고 볶고 싸워도 거기 있어야 되는데 방이 다들 많으니까
1: 야.
0: 삐지면 아쉬울 게 없어. 방에 들어가 있으면 돼. 더 편해. 오늘 방 당신 나 안 불러도 혼자 있을 수 있어. 얘만 있으면.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고 위기가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약간만 틀어지면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자기 편한 거 보면서 뇌는 행복해요. 싸워놓고 얼굴은 행복해. 이게 위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퉜으면 어떻게 풀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너도 아쉬울 거 없고 나도 아쉬울 거 없어.
1: 고민 자체를 안 해요?
0: 그렇죠.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왜 내가 또 행복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해결이 안 돼. 그냥 넘어가. 그냥 또 그 다음날 일상이야. 또 다퉈.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워야 돼. 애들도 만약 용돈을 안 줘. 그럼 어떻게든 용돈 받으려고 막 뭔가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러네요.
0: 용돈 마음대로 주니까 아쉬울 게 없어. 말 안 들어. 엄마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0: 풍족한데 미디어 때문에 관계에서도 아쉬울 게 없다. 이게 참 큰 위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대화가 안 돼서 완전히 한 집에 두 집 살림하는 것처럼 함께는 살지만 저게 부부야? 할 정도로 이렇게 사는 집들이 젊은 부부가 많다는 거예요.
1: 이게 지금 현실로 정말 네네. 그대로 들어왔네요.
0: 아주 많아요.
1: 와.
0: 근데 만약에 핸드폰이 없으면 혼자 방에서 뭐 하고 있어? 뭐, 한번 생각해. 혼자 깜깜한데 방에서 혼자 뭐 하고 있어요? 책 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서 뭔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붙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 얘가 있으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1: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솔루션을 주세요?
0: 그래서 우리가 부부는 좀 아쉬워야 된다. 그래서 서로가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서 아쉽게 하려면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좀 미디어를 좀 놓고
1: 그 시간을 좀 정하자.
0: 부부를 위해서 우리 부부만을 위한 시간이 정해진 거 있냐는 거죠. 자 부부가 굳이 자 우리 여보 우리 여행 가자.
1: 꼭 그러지 않아도
0: 여행을 가. 거기 가서도 핸드폰 쥐고 있어.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우리 부부만을 위한 시간이 많이 보내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부부만의 긴밀함이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소통이 없어요. 왜? 거기 가서도 이거 하고 왔잖아요. 식당 가서도 이것만 봤잖아요. 그리고 맨날 맛집 찾고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30분이면 30분 뭐 30분도 길을 거예요. 30분을 부부만의 위한 시간을 가지면 30분이 3시간만큼 힘들 겁니다. 딱 놓고는 뭘 할지 몰라. 둘이 다 어색해서. 되게 어색하죠. 당신 먼저 말해. 당신 먼저 말해. 그래서 이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정말 부부만의 시간을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행복해지거든요. 그럼 아쉽죠.
1: 오늘 마지막으로요.
0: 네.
1: 부부만의 시간을 이렇게 좀 어색한 상황이에요.
0: 네.
1: 그럴 때 오늘 지금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딱 한 분이 나는 오늘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나 오늘 부부만의 시간을 좀 갖고 좀 우내형 대화처럼 하고 싶고 하려고 한다. 어떻게 좀 시작하면 어떻게
0: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 이제 오늘의 결론은 지난 시간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대화를 해야만 어색하지 않을까? 미래지향적인 거.
1: 미래지향적인 거.
0: 절대로 옛날 얘기 뭐 이끄내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라.
1: 예, 그렇게 중요하네요.
0: 네. 그리고 옛날 얘기하려면 좋았던 얘기만 해라. 그러니까 우내적인 대화를 하면 어색함이 없어진다.
1: 와.
0: 어색함이. 근데 또 하다 또 좌뇌로 결국 가버리면 또 다투고 그래 뭔 대화냐 그냥 야.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1: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한번 이끌어 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박사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0: 네, 여러분 이 우리가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도 부부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바늘 하나 이런 찔리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이렇게 살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5월달 지나면서 우리 부부만을 위한 시간을 미디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는 부부만의 시간을 한 30분이라도 가져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얼마나 행복한지를 행복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1: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나는 요즘에 어떤 부부 생활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생각 자체가 저는 힘이 있는 생각이 아닐까 네, 생각해 봅니다.
0: 맞습니다.
1: 이런 질문, 이런 생각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이해되시죠? 우리가 늘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찬송하면서 극도마서 듣지만 오늘 좀 부부 관계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나는 오늘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오늘 인간 수업 강의 또 지난주, 지난주도 꼭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 수업 영상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보고 끝나지 말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2: 둘, 셋.
1: 야,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벌써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주시는데요. 오늘 영상 링크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꼭 한번 또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5179님, 우리 백은실 사모님이 속내 사랑의 교회 새벽 강단을 섬기고 돌아가는 길 극동방송과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성경 먹어버리자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응원해 주셨어요. 사모님 힘내시고 늘 아름다운 부부, 부부에 대한 강의 우리 백사모님도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마통에게 신청하는 또 신청곡입니다. 지금 우리가 홀리원의 찬양, 이 찬양 꼭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맞습니다. 오늘 찬양 나누면서 그 마음 느끼고요. 인간 수업 영상 정말 많은 분들 신청하시는데요. 5790님이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셨어요. 저는 박사님 말씀에 10,000% 공감합니다. 40년 가까이 아내 말 안 듣고 살면서 수십억짜리 아파트 몇 개 날린 후에야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 그래. 정말 성경 다음으로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된다. 2070님, 비 온 뒤 맑은 하늘을 보는 듯 오늘의 이 방송이 이 아침을 더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박사님, 저는요, 60대가 아닌 50대에 이 진리를 알았어요. 아, 일찍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같이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 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인간 수업 영상을 신청하시는데요. 참 응원합니다. 지금 잘 갔죠 여러분? 0170685 오늘 새 가족들이 정말 많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0931499975235240845790860343730307 0194님 외에도 오늘 많은 분들 함께 부부가 산책하며 이 방송을 들으셨대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오늘 새벽 예배 갈 때 싸우셨대요. 그런데 이 방송 들으면서 지금 찔림이 있으신 분들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이야 여러분 응원합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인간 수업은 인간,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인문학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복된 금요일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더 풍성한 하루,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때로는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착각을 안겨다 주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은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병들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파괴시켜버리는 독소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셔야 합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뭘까요? 우리 육신에 쾌감을 주고 육신을 즐겁게 해주고 육신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육신에 쾌감을 얻고 육신을 즐겁게 하려면 단짝이 되어 찾아오는 것이 있지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우리의 몸이 쾌감을 얻고 우리의 몸이 즐거운 것과 동시에 우리의 눈이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

그러므로 이것을 해독하고 제거해야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요. 양심이 육신의 정욕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해요. 사실 양심은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끌려갈 때에 우리에게 경고해줘요.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도가 지나친 거야. 그렇게 지적해주죠. 그러나 문제는 이 양심이란 게 경고만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를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양심은 그저 우리의 죄를 지적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헤어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이 치를 수 없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진정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내게로 와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 이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 내 믿음의 고백과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종로로 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두 번째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더 이상 해롭게 하지 못하는 길이 있는데 그건 육신의 정욕을 피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했어요. 여기 정욕을 피하라고 했지요. 여러분, 피하는 게 중요해요. 세상의 종교들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피하라고 권하지 않아요. 버리라고 권하지요. 다 버리면 나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툴툴 털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인생에 못 버릴 게 많아요. 처자식을 버릴 거예요. 부모님을 버릴 거예요. 속세를 떠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훌훌 벗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살면서 혼자 행복할까요? 그것도 또 다른 육신의 정욕일지 몰라요. 못 버려요. 버릴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못 버립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못 버려요. 그것까지 버리면서 그렇게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피하라고 그러지요. 왜 피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정면을 부딪혀서 싸우면은 지기 때문이에요. 밖에서 유혹해오는 적들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도 있지요. 그래서 안팎으로 공격해오면은 우리 육신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그러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들어내는 환경 자체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는 지름길은 홀로 있지 않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같이 있어야 되고 남편과 같이 있어야 돼요. 돈 문제에 있어서 남편 몰래 뭔가를 하잖아요. 반드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요. 아내 모르게 뭔가를 하잖아요. 반드시 육신의 정욕에 걸려요.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를 섬기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 육신의 정욕을 피할 길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욕망을 얻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사랑 때문에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뭐 때문에 문제가 됐나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0: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대신에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뀌게 돼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지 종목이 달라져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줄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만한 것을 줄구하게 되고 영원히 남을 만한 것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독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제거하시길 바라요. 제거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남을 만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달동에 위치한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975-0691 동행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장로합창단이 주최하는 제13회 울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김태웅 장로의 지휘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찬양 무대와 엘로이 합창단, 아코디언 독주 무대, 알토 정현실의 곡중 솔로 찬조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석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8547-3600번, 010-8547-36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 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전 지구촌교회 담임이신 진재형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5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5월 정기집회를 개최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5월 2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5월 27일 수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동탄 생명나무교회 이의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운동할 때 와 이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싶을 때 한 번 더 해야 체력이 느는 지름길로 간다고 하죠. 그런데 반대로요, 정말 정말 지쳐서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하나 더 하면 몸살이 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조건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훈련 중인지 아니면 방전 상태인지를 아는 것일 텐데요. 어쩌면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와라, 넌 할 수 있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께는 어떤 시간인가요?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신지 아니면 잠시 쉬면

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신지 궁금합니다. 자, 금요일 오전입니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날인데 이런 날일수록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행복하게 보내야겠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출발합니다.

0: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1: 지금 출발합니다.
0: 우와!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천국 가는 107-3번 버스를 타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운행을 도와드립니다. 저는 버스 안내양 김하은입니다. 자, 이 시간 107-3번 버스 천국 직행 버스 운행해 주시는 우리 기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아니 기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안전하게 끝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0: 할렐루야. 어떻게 좀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어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아니 방송 들으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더라고요.
1: 아, 네, 많이 됐죠. 네.
0: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왜 기사님으로 모시냐 막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던가요?
1: 아,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고요.
0: 다행입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마음이 참 넓으신가 봅니다. 네, 이렇게도 한 주가 지나서 다시금 뵙게 되는데, 네. 목사님 그거 아세요?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다고 해요. 지금, 상당히 당황.

0: 쑥스러워하시는 느낌이신데. 네,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1: 네.
0: 저희 목사님 사모님께 좀 사랑 표현 좀 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알것 같아요. 네,
1: 네.
0: 어떡하지?
1: 깜짝 놀랐습니다.
0: 아, 그러셨어요.
1: 네.
0: 그래도 뭐 평소에 많이 표현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 아, 나는 경상도 남자다. 아, 나는 츤데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1: 네,
0: 지금?
1: 아이고,
0: 네.
1: 집사람의 방송을 듣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다.
0: 그렇다면, 목사님, 사모님 듣고 계실 거니까, 이
1: 네.
0: 시간 방송을 통해서라도 좀 못다한 사랑의 말씀을 한번 좀 전해주세요. 남자답게.
1: 아,
0: 네.
1: 네. 부부의 날이었다고 하는데, 여보, 그냥 고마워요. 저 같이 지금까지 잘 살아줘서.
0: 네, 고맙다고. 지금까지 잘 살아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네, 문자로 화답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고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기사님과 인사도 나눴고, 천국직행 107-3번 버스 이제 출발해 볼 텐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왜 버스가 107-3번 버스냐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될지 몰랐는데, 네, 상당히 당혹스러웠으나,
1: 네.
0: 네, 목사님은 알고
1: 네,
0: 계시죠?
1: 그럼요.
0: 네, 왜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우리 울산 극동방송 주파수가 107.3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목사님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107.3MHz이기 때문에 107-3번 버스를 운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사님 이 시간 어떤 시간인지 한번 소개
1: 네,
0: 부탁드립니다.
1: 천국 버스가 도착하는 정류장마다 그 정류장에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네.
1: 미션을 잘 수행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푸짐하게 드리고 있고요. 네,
0: 네.
1: 그렇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정류장마다 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가장 먼저 서게 될 정류장은 찬양
1: 네,
0: 전도장이다.
1: 뭐 거의 정해져 있죠.
0: 네,
1: 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억하시죠?
1: 네.
0: 네, 내가 그냥 흥얼흥얼 거리는 그런
1: 그럼요.
0: 찬양이나 찬송가들이
1: 그럼요.
0: 있잖아요.
1: 네.
0: 네, 그냥 그 일부 구간들만, 네,
1: 네.
0: 가사 이렇게 문자 적어서
1: 네,
0: 보내주시면,
1: 맞아요.
0: 네,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수다 떨고, 함께 선물도 받고, 뭐
1: 네.
0: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1: 참
0: 말씀드리겠습니다.
1: 놀라운 게
0: 네.
1: 그냥 내가 흥얼거리던 찬양 한 구절 보내는데
0: 네.
1: 거기서 전화 연결이 되고 하는데
0: 네.
1: 지금 매주 은혜가 있었어요. 굉장한
0: 그러니까요.
1: 뜻밖의 은혜들 하나님께서
0: 아멘.
1: 숨겨놓으신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났었죠. 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함께 은혜 나누실 분들을 찾고 있고요. 가장 먼저 찬양 전거장에 도착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어떤 분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도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1: 네, 맞아요.
0: 아무 찬양, 아무 찬송가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즐겨 부르시는 그 찬송가의 일부 가사를 보내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자, 문자로 참여 가능하고 극동방송 어플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어플 참여는 무료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앞으로 이 시간 버스 운행하면서 가장 먼저 추억의 찬양 들으면서 이 시간 시작하죠, 목사님. 오늘 어떤 찬양 준비되어 있나요? 두구두구두구두구.
1: 아름다운 이야기가
0: 있네.
1: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0: 오, 이
1: 네.
0: 찬양
1: 이 찬양 저는 이
0: 너무.
1: 부분이 좋아요. 오!
0: 아, 맞아요.
1: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0: 역시 왕년에 찬양 좀 불러보셨다. 이렇게
1: 네.
0: 생각을 하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함께할 추억의 찬양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7080 골든 가스펠 앨범에서 가지고 왔고. 자, 찬양이 흐르는 동안 우리 방송 가족분들은 뭐 해주셔야 된다고요?
1: 네, 익숙한 찬양, 부르고
0: 네.
1: 싶은 찬양,
0: 맞습니다.
1: 흥얼거리는 찬양
0: 네.
1: 보내주십시오. 네.
0: 맞습니다. 자, 샵 3927번으로 여러분 흥얼흥얼 거리시는 그런 찬양 보내주시고, 오늘은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쿠폰도 여러분들 가장 원하는 쿠폰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당연히 고민 말고 지금 바로 보내셔야겠죠? 오늘 많으면 한두 분, 세분 정도까지 함께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국 직행 버스 107-3번 버스 추억 찬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들으면서 버스 운행 하겠습니다. 오라이!

0: 이번 정거장은 찬양, 찬양역입니다. 자, 찬양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정거장에서의 미션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또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미션이죠?
1: 지금부터 네. 찬송가 혹은 찬양 가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아, 맞습니다.
1: 예를 들어 신뢰합니다 하면 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0: 그렇죠. 그리고 네. 방금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게 어렵지 않은 게 모든 찬송가와 찬양들은 거의 대부분이 네. 그 첫 가사가 제목이

0: 제목이에요.
1: 네. 그래서 흥얼흥얼 하시는 그런 찬양을 보내주셔라 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네. 지금 문자를 보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너무 반갑습니다.
2: 네네.
1: 네, 오늘 첫 전화 연결로 여성분이 지금 전화 연결이 됐는데, 자, 어디 사시는 네. 누구신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울산 동구에 살고 있고요. 네. 박미향입니다.
1: 박미향님, 반갑습니다.
2: 네,
1: 반갑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네. 어떤 찬송가를 또 보내주셨죠?
2: 네, 저 하나님 오늘 갑자기 출근하면서 이 노래가 정말 떨어지네요.
1: 그래요. 그러셨군요. 어, 마침 네네. 하나님께서 또 찬양을 입가에 또 허락해 주셔서
2: 네.
1: 좋습니다. 그러면 한 구절 방송에서 좀 같이 불러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2: 네.
1: 네, 제가 네. 박자를 드릴게요. 자.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0: 와!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잘하는지 모르겠네요.
1: 아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딩동댕은 네. 뭐 맞추셨다 이게 아니라 그냥
2: 잘하셨다. 네. 참여하신 것 고맙다.
1: 네. 네.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찬송가가 아침부터 계속 집에 냈더랐어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네, 네.
1: 평소에도 좀 즐겨 부르시는 찬양인가 봐요.
0: 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 모든 찬양을 자주 부르는데요.
1: 네.
0: 오늘 아침에는 이 찬송가가 계속 아침부터 지금까지 지금 제가 해운대로 출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1: 아, 그러시군요. 네.
2: 출근하고 네네. 계시는군요.
0: 예, 그래서 네. 항상 극동방송을 듣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1: 와. 아이고야.
0: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매번 들어주시는데.
2: 네, 그 해운대까지라고 하셨어요?
0: 네네, 장산역 있는 데까지 가고 있습니다.
2: 거리가 좀 되는 것 같은데.
1: 그러게요. 매일매일 그렇게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0: 예, 출퇴근합니다. 울산에서 그쪽으로 발령받은 지가 지금 11년째예요.
1: 11년째요?
0: 네네.
1: 근데 그러면 보통 이게 이사를 한 번쯤 고려를 하실 텐데, 그 생각은 따로 안 하셨어요? 예.
0: 예, 이사는 우리 애들도 있고, 또 언니들도 있고 해서, 그냥 여기서 출퇴근하는 걸로 했습니다.
2: 아, 네, 그렇군요.
1: 가족이니까.
2: 야, 그런데. 예. 출퇴근 시간마다 이 극동방송을 듣는다고 하시니, 그, 오가는 시간에 그렇게 지루하진 않겠어요?
0: 예, 우리 직원들도 다 알아요. 너무 은혜롭게 다닌다고. 제가 극동방송 때문에 피곤하지 않고 은혜롭게 출퇴근을 한다고.
1: 어머. 우리,
0: 예, 직원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아유, 그러시구나. 전도자시네요, 예. 전도자.
2: 그렇네요.
1: 아유, 그러면 그, 그게 집사님이신가요?
0: 아, 지금 제가 교회 옮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1: 아, 성도님?
0: 네, 네, 지금은 성도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우리 성도님. 네네. 저희가 이렇게 오전에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해서 저희가 우선은 선물을 좀 먼저 공개를 하고 가도록 할 텐데 오늘 와. 커피 쿠폰 드리려고 하거든요.
0: 네, 감사합니다.
1: 되게 커피 좀 좋아하세요?
0: 네, 커피 좋아합니다.
1: 아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2: 네. 네. 저, 혹시, 네.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나눠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0: 아, 기도 제목은요. 네.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이 아직 믿음은 아 교회는 갔지만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꼭 같이 했으면서 그게 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1: 그래요. 아드님은 네네. 어디 계세요 지금?
0: 집에 제가 저하고 같이
1: 살고 계시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0: 지금 32살입니다.
1: 32살이시고 성함이 혹시?
0: 구본승입니다. 네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2: 교회는 그러면 뭐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어느 정도까지는 교회를 같이 다니셨던 것 같은데 그죠?
0: 네,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2: 아, 어릴 때. 네. 따님도요?
0: 네네.
2: 아이고.
0: 네, 그게 아, 저기 남부에 있을 때 남부 교회는 못 다녔었거든요.
2: 네.
0: 근데 힘이 있어서 지금은 또 키고 있는.
2: 아.

0: 그러시군요.
1: 그럼 분명히 엄마가 같이 교회 가자라고 할 건데, 그러면 아드님, 따님들 반응은 어때요?
2: 뭐 나중에 가겠다고.
1: 아, 나중에 가겠다.
0: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1: 아이고.
0: 우리 아드님과 따님 위해서 우리
1: 네.
0: 어머님께서 또 많이 기도하고 그러셨을 텐데 저희가 이 시간 한번 중보의 손길을 보태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운전 중이신 거죠?
2: 네, 운전 중입니다.
0: 네, 운전에 집중하시면서 귀만 이렇게 살짝 열어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0: 네, 우리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면
1: 네, 기도 한번
0: 감사하겠습니다.
1: 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박미향 집사님에게 귀한 찬양을 입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넓고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그곳에서 기쁨으로 헤엄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오나 어머니 마음속에 깊이 품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두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0: 주여.
1: 어릴 적 엄마의 손을 붙들고 함께 교회 갔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스스로 그 걸음을 옮겨 주의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0: 아멘.
1: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말씀의 씨, 복음의 씨가 절대로 지워지지 않음을 믿사오니,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반드시 흥한다는 것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이두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귀한 믿음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아멘. 우선 감사합니다.
1: 네.
0: 아이고, 우리 지금 또 어머니께서 울고 계시는 것 같아요.
2: 눈물이 나네요.
0: 네, 저희가 같이 기도할게요.
1: 네,
0: 응답 될 때까지.
1: 그 눈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절대로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사랑하는 두 자녀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함께 하기를 권하십시오. 네. 네,
0: 감사합니다.
1: 축복합니다.
0: 네, 오늘 천국지킹버스 함께 또 해주신 우리 박미향 성도님과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성도님, 저희가 나중에 이 선물 관련해서 한번더 연락드릴게요.
2: 네,
0: 네, 오늘 전화
2: 감사합니다.
0: 연결 고맙습니다.
1: 네, 축복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을 함께 해봤습니다. 아, 목사님,
1: 네.
0: 또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1: 네.
0: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1: 그렇죠.
0: 우리 성도님의 또
1: 네.
0: 이 마음이 너무도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 많을 거예요. 제가
0: 네.
1: 기도도 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0: 그럼요.
1: 포기하지 않으면
0: 맞습니다.
1: 반드시 돌아옵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요즘 그래서 그런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에 때가 있다. 이런
1: 네.
0: 말씀을 또 해주시잖아요.
1: 네.
0: 정말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전도서에도 써 있고. 근데 진짜 그 때가 있음을 믿고 함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1: 네.
0: 좋겠습니다. 네.
1: 힘내십시오. 기도의 힘을.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네, 찬양 미션을 조금 더 이어가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전화 연결자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 평소에 입술로 흥얼거리시는 뭐 찬송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찬양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구절이든지 상관없으니까 자,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찬양 한곡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찬양, 방금 전 함께 또 성도님께서 불러주신 찬송가죠.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0: 향해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너무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지금 또 마침 이번 정류장에 함께 이 복음버스 탑승하실 한 분이 또 전화 연결이 되어 계십니다.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0: 자, 어떤 찬양 좀 보내주셨는지 한 구절 좀 흥얼흥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박자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1: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2: 아멘.
1: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0: 아멘. 아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앞서서 제가 연결해가지고 잠깐 여쭤봤을 때 지금 직장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급하게 좀 부탁드렸는데 너무 이렇게 근데 조곤조곤 하시는데 뭔가 영성이 담기시는 게 살짝 찬양대 혹시 이런 거 하십니까?
1: 아, 아니요.
0: 그건 아니에요? 근데 찬양을
1: 노래를 잘
0: 이렇게
1: 못 불러서.
0: 아, 전혀
2: 잘 부르셨는데요?
0: 아니신데. 네.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네, 먼저 한번.
1: 저는 중구 동동에 사는 정영애라고 합니다.
0: 네.
1: 일단 대흥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0: 대흥교회를 섬기신다고요?
1: 네네.
0: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지금 직장에 계시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원래는 간호조무사 일을 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사 일을 일 경험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네.
0: 대단하시다. 지금 이제 그좀 뭐랄까요? 지금 좀 다급하게 제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신앙생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찬양의 목사님.
2: 네,
0: 꽤 예전부터 또 이렇게
2: 그렇죠.
0: 뭐랄까 성도들이 많이 또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2: 뭐 저는 이 찬양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저희
0: 그러니까요.
2: 교회는 매일 주일 나중에 마칠 때 나갈 때 이
0: 그래요.
2: 찬양을 원성들이 함께 불러요.
0: 그렇군요.
2: 이 찬양을 특별히 또 부르시는 또 이렇게 보내신 특별한 이유나 사연이 좀 있을까요?
1: 네, 저희 아들이 조금 하나님하고 좀안 믿고 그랬었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믿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0: 아멘.
1: 네.
2: 그러면 지금은?
1: 조금, 감사하고도 조금 저한테 슬픈 일인데,
0: 네.
1: 자꾸 하나님이, 하나님 품 안에,
0: 그렇군요. 우선은, 너무 또, 아픈 또 그런 시간이셨을 건데, 얼마 안 되신 상황이신 거예요?
1: 작년 9월 18일 날.
0: 그래요.
1: 그래도 하나님께

0: 말씀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셔서.
1: 네.
2: 아, 네. 네. 천국에서
0: 항상
2: 지금
0: 병원에서 늘좀 같이 듣던 찬송이거든요.
1: 아, 네.
2: 아, 그런 또 아드님과의 추억이 담긴 찬양이었군요.
0: 네.
2: 네. 우리 성도님께서는 지금 또, 이제 좀, 뭐랄까, 사실 추슬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사실은 또 길지 않은 시간이라, 아직 오롯이 좀 그 마음이 좀 있으실 텐데, 좀 어떻게 일상들을 좀 보내고 계세요?
0: 아, 조금, 힘든 시간도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한 한 4개월 정도 아들이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주셨고,
2: 그래요.
0: 또, 이번에 있는 석 달 동안 또, 주위에 교회 분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2: 네.
0: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셨기 때문에,
2: 네.
0: 또 감사하게도 저희 아들이 천국 갔고, 또 그 네,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네.
2: 네.
0: 그리고 너무, 찬송 들으면서 네. 또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뜻이 있었기에 또 제가 또 안정을 찾고 또 주위에서 또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2: 네.
0: 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가족입니다.
1: 네. 너무, 네. 정말 뭘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시간과 마음일 텐데, 저희들이 방송을 듣고 지금 이 말씀을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계시고,
0: 네,
1: 또, 네, 천국을 이야기하고,
2: 아멘.
1: 아들과의 지난 시간에 대해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당연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2: 맞아요. 네, 네. 정말.
1: 그 가운데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생각은 들고요.
2: 아멘.
0: 네.
2: 아멘.
1: 하나님 품에 안겼다.
2: 네.
1: 천국에 갔다. 이런 표현들이 그냥 우리의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라 생각을 확신을 합니다.
2: 아멘.
0: 아멘.
1: 네.
2: 성도님 만약에 지금 한 네. 1, 2분 정도 더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희가 방송에서도 연결이 됐으니까 잠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실까요? 어려우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냥 편하게. 예.
0: 짧게 부탁드릴게요.
2: 짧게.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네. 위로와 또 축복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하나님, 귀한 여종이 아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렸다고 천국에 가 있다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2: 주여.
1: 하나님 그 마음 다 아시오니 이 감사가 그 천국의 소망이 그냥 입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삶 가운데 전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천국에서 반드시 다시 보고 아들과 함께 손잡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 부르며
2: 아멘.
1: 기뻐 춤출 수 있는 그때를 위해 오늘을 또 힘있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2: 아멘.
1: 더 많은, 더 큰, 더 깊은 세밀한 은혜와 위로와 기쁨과 축복이 주께로 주어질 줄로 믿사오며 천국을 향해 힘있게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5739번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2: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아멘. 아멘. 네, 오늘 바쁜 가운데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함께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님께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1: 네. 정말 감사합니다.
2: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실 겁니다. 네.
0: 네, 고맙습니다.
2: 저희가 위에서 기도하고 선물도 또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0: 감사합니다.
2: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 분의 전화 연결을 함께 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저희가 또 뵙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오늘은 정말, 그쵸. 사실 목사님, 저는 아직 뭐 결혼도 안 했고 했지만,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마음이 깊으시다고 하는데,
1: 네.
2: 뭐라고 생각을 해야 할지.
1: 저도 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되면요, 어떻게 목회적으로나 이렇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하려고 하는 자체가
2: 그쵸.
1: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또 너무 감사한 것은
2: 네.
1: 이게 결과론적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정령의 성도님도 말씀하셨듯이 천국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은혜를 말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잖아요.
2: 네, 맞아요.
1: 이게 옆에서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2: 네.
1: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2: 아멘. 네, 아멘. 맞습니다. 같아요.
1: 사실은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고
2: 뭐
1: 가정도 하기 싫은 일인데
2: 네, 그런데도
1: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2: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제가 이제 이전에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만, 8살 아이가 최근에 천국을 갔던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께서 마련하신 그 부모님의 요청으로 교회에서 이제 함께 진행한 천국 환송예배에 순서를 맡아서 이제 다녀오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너무 사랑하는 또 저희 권사님 한 분께서 또 동일한 아픔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좀 황망한 가운데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 일이 너무나도 많이 펼쳐지는 걸 보는데, 그 가운데 목사님 정말 성도의 삶이란, 성도의 마음이란 이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모든 분들이, 그 중에는 아직 제가 못 만나 뵌 분도 있지만 다 감사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이가 천국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발걸음에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내 그 아이의 짧은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정말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1: 네.
2: 네. 근데 정말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평안이란 이것이겠다. 물론 동일한 아픔과 슬픔을 느끼지만 그 가운데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큰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감히 말하자면
2: 네.
1: 그런 게 기적이 아닐까라는
2: 맞습니다.
1: 생각이
2: 네.
1: 들어요.
2: 아멘. 네. 죽음조차 아사갈 수 없는 그 평안을 어쩌면 가장 아픔을 느끼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빠르게 정말 이 평안의 길 가운데, 진리의 길 가운데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1: 그러기 위해서 오늘 107-3번 버스 탑승하십시오.
2: 좋습니다. 네, 107-3번 버스 꼭 탑승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문자로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앞서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다고 하시는데 어쩌면 이 찬양이 하나님의 화답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루바의 축복하노라 라는 찬양 이 시간 함께 듣고요. 저희는 다음번 정류장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